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Live I Alone였습니다. 와우, Live was one of those, I guess, late 90s band, hard rock band. I used to listen to a lot. 오랜만에 선곡해봤습니다. Live I Alone. 이 밴드명이 Live라서 it's really hard to search for their music online. 참 이런 Live라는 단어로 그룹명을 하는 것도 대단한 배짱인 것 같습니다. I think. They are pretty confident about themselves, I think, naming themselves Live. Hey there, everybody. Happy Thur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at 101.2, 101.3. Today is July 9th, and the time is almost 10:06 a.m.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radio waves on the 101.3 megahertz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through our Boyne Radio,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 여러 곳 마련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침 생방에만 해당이 되고요.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샵 1013에 문자 보내주시면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And don't forget, we have a couple of reruns. 재방송이 두번 있는데요. 첫 번째 재방은 6pm, and the second one is 2am. 혹시 생방 못 들으시는 분들은 재방으로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Hope you're having a fine Thursday morning. 요즘 온라인 인간관계도 이 현실의 사회생활만큼 감정 소모가 큰 시대입니다. These days, our online relationships can be just as emotionally exhausting as our real life ones. It's kind of really hard to kind of divide what is real life and what is not, right? I mean, all of it counts as real life relationship. 생각해 보면은 온라인 관계, 예를 들어서 뭐 동호회라든지 팬카페, 커뮤니티, 오픈 채팅, 소셜미디어 친구. 사실 그냥 탈퇴해버리거나 언팔을 한다고 그러죠. 언팔을 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인 서로 익명성이 보장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그 오프라인에서의 인간관계와는 또 다른 결을 가진 관계이기도 합니다. So if you think about it, so many of our online connections, fan communities, hobby groups, open chats, social media friends, are built differently from our everyday relationship. Because most of the time, you can simply leave the group or hit unfollow, and that is the end of it. Because there is a layer of anonymity, that is, and distance that doesn't really exist offline.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에서는 아무래도 문자로만, 글로서만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표현력의 한계, 또 소통에 있어서의 이 오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 또 이제 그 온라인 세계의 소통이죠. Because online communication happens through text alone, there's always a limit to how well we can express ourselves. So I guess it is much easier for messages to be misunderstood, and which is why we have to be even more thoughtful and careful about how we communicate online. 어떻게 보면은 뭐더 쉬울 것 같은데 더 어려운 게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이제 소통이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친

한 20명 정도가 있는 이 그룹톡이 있습니다. 친척 어르신들, 뭐, 사촌들 다 있는. 근데 그 방을 진지하게, 나올 것을 저는 고려를 했습니다. Recently, I found myself seriously considering leaving a family group chat that is more like a relatives group chat with about 20 members, I think, in it. 한 친척 어르신이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관을 갖고 계신데, 뭐 사실 대부분의 친척 어르신들이 그런 성향이긴 하지만, 이한 어르신은 지속적으로 그 관련 글이나 기사를 올리면서 뭔가 도발을 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 솔직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글에 매일 노출이 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폭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So, one of my older relatives has a very strong political view, and he constantly posted, very offensive political articles and very provocative political comments. I've never responded, but I felt like being exposed to those kind of messages over and over again really took a toll on me. 그래서 나올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참고 참고 또 참자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So in the end, I stayed, telling myself, just let it go, and they're your relatives, right? 이렇게 인연 끊을 거 아니잖아. 그러면 나오지 말자. 그냥 참아, 네가 이렇게. 그래서 참 온라인 세계에서도 결국은 이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명절 이 피로 같은 게 있잖아요. 명절에 이제 친척들 만나는 그런 피로감 같은 게막 24시간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Whenever you go meet your relatives during holiday period, there is that stress, right? And I felt like I was exposed to that stress, like 24/7 and 365 days a year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 채팅방, 동호회, 뭐 온라인 커뮤니티, 많은 그런 온라인 그 그룹에 속해 계실 텐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커뮤니티를 나와야 했던 정말 나오고 싶다 탈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또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Have you ever left a group chat or some kind of any kind of online community or fan club, without saying goodbye or by saying goodbye, you could have said goodbye, right? Properly, right? And what made you decide it was time to leave and what kind of reason? 오늘은 그런 이야기,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또 이제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요, 아까 말씀드린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50원의 문자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룸 여러 곳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여러분들 답변 기다리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Pet Shop Boys, I Get Along.

Pet Shop Boys, I Get Along 이었습니다. So, online communities and, you know, communication via online groups, that is the topic for today. 자, 온라인에서는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You know, the saying, right? It's not what you say, it's how you say it. 어? 그런 의미에서 이 온라인상에서의 이 아 다르고 어 다름, right? These days, there's also the emoticon, 그죠? 이모티콘의 사용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The use of emoticon can be received very differently from person to person, even those 흐흐 or 크크 or whatever. 약간 그런 expression들 있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 잘못 쓰면은 그걸 잘못 받아들일 수 있고, so online, you know, etiquette and communication is very important and it's so difficult. It's very exhausting, to say the least.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온라인 어떤 관계를 거의 안 하려는 주의거든요. Unless, you know, just a close friends, you know, we would talk online, you know, through Facebook and or whatnot. But other than that, I try not to be engaged in any, you know, I don't know. I wouldn't say deep, you know, communication.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정보 교환만 하는 정도. 예, 그런 걸로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I don't really wanna get into it, you know. 하지만 뭐 가족과의 그런 친척과의 그런 단톡방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관계만은 아니잖아요. You know, if you are a part of, you know, relatives or you know, family group chat, right? It is sort of online and offline combined together. 그래서 온라인 이 소통의 피로, 그다음에 오프라인 소통의 피로감이 뭐 이렇게 굉장히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집약된. So it is it's not easy, right? Let me put it that way.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채팅방이나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를 나와야 했던 적이 있는지 and why have you

백아연, 박지민, 왜 하늘은 originally sung by 이지훈, right? 좋습니다. Let's get to a message. 3998님께서는 이런 경우 어린 친구들이 많거나 대화나 소통의 어려움, 이미 친분이 생긴 사람끼리만 대화를 하거나 뭔가 결이 안 맞는 경우 등 조용히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지어진 친분으로 뭐랄까 끼기 힘들 때. 반갑습니다. 이규PD님, 큐티님들. 이렇게 3998님 메시지 주셨는데, I've quietly left online groups before, usually because members were much younger or didn't really click with the conversation. Sometimes, you know, everyone already had their own circle and it was kind of hard to fit in. I guess that happens, you know, on and offline. 그죠? 뭔가 이렇게 이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틈바구니 속에서, you know, when people are already so close together, it's kind of hard to fit in. 그런 vibe, 내 결이 아니고 또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빨리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You don't have to stay there, you know, I mean, unless you have to, right? 뭔가 꼭 있어야 되는 그룹이 아니면은, 아, 나의 분위기, 나의 vibe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 나오는 것도 또 정신 건강이 더 좋지 않을까요? 3998님,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we'll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and part 2 of the show. This is Sigrid, Never Mind.

나라가 그렇게 넓지 않은 나라 같아도 이렇게 한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골프를 칠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칠수 없고 이 변화무쌍한 참 날씨가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You know, we feel like our country is kind of a small country, right? But if you think about it, it's not so small because, you know, in one area you have rain and another region you would have a sunny weather. Well, have a good time there, 0921님. 좋은 스코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사연 소개할까요? Let's get to more of your stories after this song. 조규찬 자전거 산책.

자전거 산책, 초규찬이었습니다. Let's get to some more messages. Online communities and communications and or whatnot. 3998님께서는 예전에는 어떻게든 섞여 보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말씀대로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정리하는 편이 되었네요. 내향인 성향도 한몫하는데 성격을 바꾸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3998님, I used to really hard to fit in somehow, but like you said, I've learned it's better to walk away sooner for the sake of my own mental well-being. Being an introvert definitely plays a part, and changing your personality isn't exactly easy. Thanks.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Yeah, I think, but there are times, there are cases, right, where you have to stay. 쉽게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룹이면은 참 문제는 쉬운데 sometimes for many different reasons it's a situation where you have to stay. 뭐 가족 간에 관해 가족 뭐 채팅방은 당연히 그렇지만은 for example, right? I was part of this cafe, right? One of those cafe and the owner of the cafe, the 주인장 of the cafe was the expert investment banker, I think. 그래서 이제 투자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고 이렇게 칼럼도 쓰고 그런 분이었는데, and I was part of that the cafe, right? And then he was kind of doing it for free, like a pro bono, right? I mean, he had his own job, but you know, he just felt like you know he wanted to share that with other people. But only thing is that he was so sensitive.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에 굉장히 이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And then he was very offended that people weren't really appreciative of his effort. 본인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정작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감사를 못 느낀다. And he was constantly like telling people about how he feels and that we should be more appreciative. 그래서 와 진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것도 계속 듣고 있기가 그래서 결국엔 나왔는데 그런 경우는 와 I wanted to stay for the information because I get a lot of benefits by staying in that group right but sometimes you just have to let it go 아닌 건 아닌 거로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게 좋은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 이제 골프 동호회에 가신다는 0921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는 탈퇴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어떤 때냐면 규정이 있는데 뭐몇 분들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거나 임의로 또는 운영진 위주로 파벌이 너무 심할 때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든다라고 주셨는데 I think that it goes for everybody pretty much, right? So I felt like leaving my golf club, not literally the club, right? Golf, community, right? When rules exist, but only seem to apply to some people, and or when a small group of organizers forms, those kind of plays a favoritism. I think that's when I feel like I want to leave. 그렇군요. 근데 계속 계시니까 또 오늘 이제 또 재밌는 경기도 하시고 그런 거 아닐까요? 좋습니다. 0921님께서 신청곡 하나 주셨는데 듣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IOI 갑자기.

경우가 뭐그 nobody gets hurt in those kind of situation. 그런 경우는 아무도 뭐 기분 나쁘고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참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일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생각이 많이 들긴 하죠. 그죠?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이크 뷰블레 and Brian Adams, After All.

마이클 부블레이, 브라이언 아담스, After All. 그럼 브라이언 아담스로 한번 이어보면서 Let's wrap up first half of the show. Here's Brian Adams, Summer of '69.

number two of our show.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But we are right here as 보이는 라디오.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항상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1013,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e're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 your stories in relation to our question, or just random thoughts about the show, you know, shout-outs, or 출첵, or just a little message that we are, that you are tuned in to our show from wherever location. 그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연락 주시면 항상 저희는 반갑습니다. So online community and you know those little societies that we belong to online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소셜 미디어 팔로잉 하는 친구도 있고 I guess a cafe is a very popular term for online you know communities, right? Or just a random you know themed sort of a communities that we go to, right? 뭐 약간 눈팅만 하는 남들의 이제 글만 보는 그런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 하는 그런 밴드 같은 커뮤니티도 있고요. All kinds of communities that we see online. 어떤 이유로 그 커뮤니티를 떠나야 했는지 아니면은 뭐 if you are part of a certain community for an extended time, you know what made you stay in that community for such a long time. 계속해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커뮤니티라면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 머물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5750님께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초대되는 방에서는 나오고 싶어져요. I always feel like leaving a group chat that I was added to without being notified first. 아, 알아요. 그런 채팅방 가끔 있죠. 일 관련 방은 어쩔 수 없이 남겨두고 있지만 예전에 한 달 동안 배웠던 테니스 코치님이 자꾸만 이런저런 단톡방을 만들어서 잔뜩 초대를 하시는데 그 방에서는 바로바로 나옵니다. There's a tennis coach that I trained for about a month and he keeps creating new group chats and adding me to them and those are the ones that I leave almost immediately. 예전에 몰래 나가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능이 아직 있나요? I guess those kind of features could really come in handy, right? Those leave silently feature on some of the you know apps or you know communities, right? 그런 초대방은 그냥 대놓고 나오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That is so just rude, right? Just inviting people without asking them even. 그렇군요. 5750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담아 이 곡을 신청하신다고 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Mariah Carey, Vanishing.

Yes, Mariah Carey Vanishing. 모라이어 캐리님께서 어떤 그룹을 해서 사라지고 싶다라는 뜻을 담은 곡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I imagine Mariah wanting to get out of a online group chat, just wanting to vanish and sang this song. 물론 아니겠죠, 그런 의미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쿨피스님께서는 모임이나 클럽들은 처음 결성할 때 마음과 목적이 시간의 흐름으로 달라져 있을 때 탈퇴하고 싶지만 참고 있으니 거의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때 시원하게 해체되더라는. I usually feel like leaving a group chat when its purpose and spirit have changed over time. But I tend to hang in there. But interestingly, when almost everyone ends up feeling the same way. The group often sort of dissolves on its own. 그렇죠. 흔히 이제 모임 같은 게 이제 초심이라는 게 있는데 초심과는 많이 뭔가 변질이 됐을 때, you know. That first love and first thoughts and the first motivation of forming that the community gets kind of dissolved and that kind of vanishes, then you know, usually the meeting itself kind of dissolves on its own. Just like Coolpist님 says. 그런 경우도 많이 본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연 중에서 규정 어기는 사건들은 물론 저도 싫지만 나도 조금은 하지 않았나 돌아보면서 신경 끄기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I think I might have broken some rules myself. So I'm practicing the art of

Letting things go.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1232님께서는 나갈 때는 미련 없이 나가야죠. 크크. Don't look back in anger. 그러나 또 어디에서 마주칠지 모르기에. So you have to kind of really practice the art of ending well. Ending sort of with no hard feelings, right? Because, you know, you never know where your path might cross again with those people. 그죠? 이렇게 유종의 미를 갖고 또 끝내는 게 나가면 나갈 때는 나가더라도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죠? Don't Look Back in Anger라고 하셨으니 또 그 노래 안 틀을 수 없잖아요. 그죠? Live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Oasis, Don't Look Back in Anger.

Don't Look Back in Anger, Oasis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떼창이 멋있네요. 그렇죠? Not as good as our 떼창. 우리 한국 사람들의 떼창 수준은 아닌데 스카프드르 낙타님께서 떼창이 거의 우정의 무대 수준이네요. 우정의 무대. Is it still on TV? Those military servicemen show. 와, 좋습니다. 헤일리님께서도 오늘 사연 주제에 대한 관련해서 동호회. 저는 결혼 전 다니던 수영장에 수업을 들으면 강제 가입되는 동호회가 있었어요. 당시 연수반이어서 그런지 프라이드가 하늘을 찌를 듯한 분들이셨죠. 회비가 매달 있었어요. 스승의 날이나 명절마다 선생님 선물 명목이었죠. 근데 그런 이벤트가 없는 달은 갑자기 연수반이라고 쓰여있는 못생긴 단체 수모를 맞추고 수업 시간에 같이 쓰자고 했어요. 제 수영복과 어울리지 않는 강렬한 레드 컬러였죠. So before I got married, the swimming pool that I went to had a club where you were basically automatically joined in. We paid monthly dues for teachers' gifts and even had to wear matching bright red swim caps that I didn't really like. 그러다가 이제 회비가 차곡차곡 모여서 첫 회식을 하게 됐는데 그 날짜가 제가 수영 그만두는 제 결혼식 날인 거예요. The club planned its first dinner on the exact day of my wedding. That was when I actually wanted to quit the swimming club. 그래서 평소 회원들에게 개인적인 얘기를 전혀 안 했던 터라 조용히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크게 샷아웃 하면서 통쾌하게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저 내일 결혼해서 못 와요. 라고요. 지금 다니는 수영장은 이런 게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So I've been planning to leave quietly, but instead I got to announce, you know, sorry, you know, I'm not coming anymore because I'm getting married. It turned out to be the perfect way to leave, and I'm really glad that my current swimming pool doesn't have anything like that. 와, 그 수영 동호회 또 코처가 좀 대단하죠. 또 I think it could work in a good way because you know sometimes swimming, if you have a swimming mate who can kind of motivate each other and give each other like courage. Sometimes you know swimming, you need that. 가끔가다 옆에서 뭔가 푸시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물론 코치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만 또 그런 친구가 있는 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I never had one anything like that, right? 근데 뭐 그런 저희 장모님도 수영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My mother-in-law is, really enjoys swimming and she seems to really enjoy the company that she has whenever she goes to those you know swimming clubs and swimming pools or whatnot. 그렇군요. 근데 왜 결혼하시는데 왜 수영을 못하나요? 계속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그게 계기가 되었는지.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헤일리님. 앤디 마이크님도 제가 그 동호회를 나왔다면 그 당시에 나에게 뭔가 맞지 않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시면서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요.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와 같다면 김장훈 kind of listening to this song, kind of interesting that the first chorus, right? He kind of sings one octave down. 첫 코러스에서는 이제 한 옥타브 다운에서 그 다음에는 한 옥타브 높여서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Didn't really notice that while listening to that song. So one more message, and we'll get to our In Discover segment for the part four of the show. 3998님께서도 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 불순한 목적의 사람, 특히 여성 회원에게 뭐랄까 치근거리거나 하는 그런 대화방도 있었는데 문제는 강제로 내보내도 완전 차단은 어려운지 계속 드나들어서 제가 나와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참 별의별 사람 많아요. I was once in a group chat where one person kept flirting with the female members and had the clearly wrong intentions. So even after being kicked out, he somehow kept coming back, and so I ended up leaving instead.

Yes, anonymity, I guess, is, you know, 양날의 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또 이 온라인 커뮤니티이죠.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참 오늘 다양한 의견,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we'll be back with the In This Cover segment, part 4 of the show. Here's Journey, Any Way You Want It.

Welcome to In Discover. In 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는 의미로 만든 코너명입니다. We're trying to uncover as many gems in the Korean indie scene. 숨겨진 명곡들을 많이 발굴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with this segment. We have five new songs actually prepared for today. 첫 곡으로는 I don't think we have ever played a instrumental on this segment. 첫 연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This track is by pianist 조성은. 추천 이유를 아주 정성스럽게 써주셨는데요. 이런 추천 이유를 보내주셨습니다. 101-1023이 방송되는 오전 10시부터 12시는 하루의 에너지가 가장 맑게 깨어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피어나는 마음, 이 곡에 경쾌하고 따뜻한 타건음이 흐른다면 분주한 일상을 보내는 청취자분들에게 잠시나마 마음이 환해지는 순간을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담아 보았습니다. I believe the hours between 10 a.m. to noon when this program is on the air are when the day's energy feels its brightest. My hope is that the warm, uplifting piano sounds of this track can offer listeners a brief moment of light and calm in the middle of a busy day. Wow, what a reason to really listen to this song. 감사드리고요. 조성은 씨의 곡입니다. 피어나는 마음.

피어나는 마음이었습니다. 조성은, 피아니스트 조성은 씨의 곡이었는데, I think her explanation and reason to play during this time of the day is perfect, I think.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딱 듣기에 좋은. You know, I love a piano instrumental, right? I think you know that if you have been listening to this program long enough. 잘 들었습니다, 조성은 씨. 스콜 위즈덤님께서 곡을 듣고 에릭 사티 같은 감성의 설레임, 상큼함 한 스푼씩 Think of gentle, minimalist charm of Eric Satie with a touch of excitement and splash of freshness. Exactly. 정말 또 좋은 평을 남겨주셨는데요. 에일리님께서도 비 오는 날 어울리는 피아노 선율 이렇게 스카프드르 낙타님도 스피커로 들으면 더 울릴 것 같네요. 오늘 같은 날. 크. 이렇게. 역시 피아노가 확실히 어울리는 그런 날 또 이렇게 선곡이 되었네요. Okay, let's move on to our second Indiscover artist. A little turn of mood here with this track. 김아름 씨의 곡인데요. 2018년 발표된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김아름 씨 is a lyricist and a vocalist, 작사가 겸 보컬리스트이신데 특이한 이력이라기보다는 이 러블리즈 수지 엄정화 여자친구 이런 가수들의 코러스 세션으로 활동을 해 오셨다고 합니다. She is like a session chorus singer for a lot of you know famous singers. 그럼 코러스 싱어이셨다면 상당한 어떤 노래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된 거죠. Being a chorus singer means that you are very fundamentally sound with your singing. 보니까 김아름 씨의 팬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굉장히 hardcore 팬들, 열혈 팬들이 많으신 걸로 이렇게 보여져서 정말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t must feel good to have that kind of you know fanship you know from different people. 그래서 김아름 씨의 약간 시티팝 바이브가 느껴지는 곡이거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입니다.

Our second and discover artist, Kim Arum Sun입니다. Nice, very nice, chill city pop vibe with that song. 5750님께서도 목소리가 정말 lovely. City pop 감성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such a lovely voice, and I just can't really focus listening to this kind of city pop music. 뭔가 어디론가 이제 가고 싶죠. 뭔가 마음이 들뜨고. You feel like, you know, you are off to somewhere. Feel like going somewhere on a trip or something. And 1232님께서도 광고 음악 같기도 하고 목소리가 정말 여성 아리따워요. Very feminine voice that Kim Arum Si has. 잘 들었습니다. 본인께서 직접 재킷까지 일러스트레이터 역할까지 하신다고 하셨다고 이렇게 코멘트가 돼 있는데요. Please do check it out. 김아름 선이었습니다. Second in discover artist. Before moving on to our third artist, I just realized that, you know, we have this playlist of everybody who apply for this in discover segment. I actually uploaded that playlist on our you know, YouTube channel, TBS EFM Archive. 한 200곡 정도 되는데, 와,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끝이 없는, 파도 또 나오는, it's just an endless dig of jams, digging of jams with this playlist. 항상 그렇게 느껴집니다. 계속 들으면은 두 번, 세 번 들으면 다시 들리고, 더 좋게 들리고, 그런 음악도 너무 많고요. And before moving on, 5236님께서 regarding the first song, 조성은 씨 음악에 대해서 너무 well-made이네요, 조성은님. 이런 음악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Such a well-made track, the piano instrumental by 조성은. And thank you for the music, and I want to cheer you on. 그렇군요.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5236님. 모든 분들 다 응원합니다. 세 번째 트랙은요. This is a track from 덕호 씨. 덕호 씨는 이 밴드 슈퍼키드의 프론트맨이셨던 이 허책의 캐릭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덕호 씨. We definitely remember the band Superkid. 아, 그 프론트맨 그분의 프로젝트 밴드였군요. Didn't really know that. 2025년에 발매된 그런 감성 R&B 레트로 팝

Yes, 덕후씨 featuring 해지 영원한 여름 Nice track, don't you think? It's a song that really captures the wistful memories of a summer night. 뭔가 아련한 여름밤을 추억하는 그런 곡인데요. 뭐, 여름밤이 아니라 여름을 추억하는 곡인데 뭔가 이렇게 막 닭살이 돋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It's really genuinely moving listening to this song. Gives me goosebumps. 잘 들었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fourth artist. This is a band named 302호. 302호라는 밴드인데요. 세 분의 멤버가 계신데, 색소포니스트, 재즈 연주자로 활동 중이신 색소포니스트 정재원,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인 공두형, 그리고 또 보컬의 풋사관님. 이렇게 세 분의 이 조합의 밴드인데요. 색소포니스트, 기타리스트, 보컬리스트. Very unique combination of musicians there. 한번 들어볼까요? 스무스 재즈로 일단 들려지는 그런 곡인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굉장히 또 어울리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302호입니다. 토요일 밤에.

302호 토요일 밤에 집에 가기 싫어. 제가 부르니까 약간 좀 아저씨 필이 방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I'm really sorry. 밴드 302호님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와, 나이스 트랙. 진짜. 스무스 재즈, I think. 진짜 너무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There's just so great amount of talent out there, talented musicians out there that we need to get to. 정말 발굴해야 될 뮤지션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as a last song, I leave you with this another band called 코브. 코브는 이제 싱어송라이터 역시 약간의 퓨전 재즈와 R&B 성향의 장르 하는 분인데요. I think it's a band, I believe, right? 좀 비슷한 느낌으로 아주 칠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o remember, cutie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 leave you with the 코브, KORB. 내가 널 사랑한 게 죄다.

今天节目开始，先给大家带来一波回忆杀，一首 Produce 101第二季主题曲 Pick Me， 打开你10年前的选秀回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당당하게 쉬어보자. 시빈 필요할 때는 무조건 잘 쉬어주자.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많이 많이 many many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이렇게 또 모범 답안, 모범 출첵 문자를 보내고 계신 우리 모닝그루버들 소개 안할 수가 없죠. Let's start with Dr. Paper. Good morning, morninggroovers. 라고 일찍부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1등 감사. 그리고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오셨고요. 영H님 그리고 상민님도 오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Good morning to you all. Kim's fan moninggroover said 이번 주부터는 장마도 시작되고 여러모로 운명의 한 주가 되겠군요. 이번 주가 고비. 무사히 잘 지나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Ooh, this seems like you are having a very, very important week ahead of you. So not just a monsoon, maybe you have some important stuff that needs to be dealt with. So good luck to you, Kim's Fan Morning Groover. 뭐 어떤 일이든 이번 한 주가 운명의 한 주라고 하셨으니까 뭐 중대한 그런 일이 있나 봐요. 네, 뭐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해가 쨍쨍하든 다 잘하실 겁니다.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파이팅!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more check-in messages. 계속해서 출첵 문자 남겨주시고요. Let's now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예스, everyone.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Now, this will be today's question.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recently that you're proud of? So, among the things that you have done recently, what are you proud of?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lately that deserves a little self-credit? 오늘은 칭찬 타임입니다. 바로 셀프 칭찬인데요. 그 누구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다만 최근 일로 칭찬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최근에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m pretty sure there could be many, many examples. For example, I managed to give myself a little workout today. And I just started today, and I think that's a good start. So I want to give myself a self-credit.
1: 오늘 하루이긴 하지만, 작심 하루이지만, 그래도 오늘 운동했어요. 가장 최근에 칭찬해주고 싶은 일은 이거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0: Maybe you can say I tried to eat healthy last week instead of eating spicy things like tteokbokki. I managed to eat some vegetables. I guess that also deserves some sort of credit. Or if you have cleaned your house, things like that. I have to give you my answer because there is this one thing that I'm extremely proud of.
1: 저는 최근에 좀 늑대 빠진 것 같기는 한데 방탈출에 요즘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예전에 사람들이 막 방탈출 할 때는 막 그런 거왜 답답하게 막 뭐 하는 거야 막 이랬었는데 아, 제가 항상 이래요.
0: I have this like stereotype on so many things and it really blocks me from getting things started.
1: 근데 이제 편견을 하나둘씩 좀 깨보려고 하고 있는데 방탈출이 딱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중독성이 있어서
0: Like I found myself searching on YouTube about escape room.
1: 그래서 그 방탈출 카페에도 가입하고 막 방탈출 잘하는 방법 막 이런 거 검색하고 있고 요즘엔 제대로 빠졌는데요. 뿌듯한 게 뭐냐면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에 방탈출을 했을 때는 제가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전화기 인터폰으로 막 이거 눌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인터폰 안에 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무식하게 했었어요.
0: So I did not know how to figure out how to escape that escape room ever. So I would be really like stupid and everything. But now I've kind of like figured out a way.
1: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막 먼저 나서가지고 아 이거 이 암호를 풀면 되는 거네. 오케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열고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는 순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나 방금 뭐야? 나 방금 셜록 홈즈 같이 해낸 거야? 나 명탐정이야? 막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뭔가 그런 뿌듯함을 느껴서 칭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Maybe I would go and try a different, a more hard level of escape room next time.
1: 뭔가 챌린지를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어떤 하이 레벨, 높은 레벨의 그런 방탈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But anyways, that was me deserving some self-credit of being able to solve many questions in escape room. I want to hear your answers now. 이제 여러분들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Coolio, Gangsta's Paradise.

Our morning star praise morning groover texted. 아침 7시에 온 집안 보는 라디오 틀었어요. 아침부터 힙합 그룹 타네요. 추억의 갱스터라고 해주셨습니다. 왕년에 좀 갱스터 힙합 노래 좀 들으셨나 봅니다. 모닝스타 praise 모닝 그룹. 순간 이게 모닝스타 패러다이스로 제가 보이는 거예요, 닉네임이.

저도 이 노래 흠뻑 심취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집안에 모니터가 좀 여러 개신가 봐요. 온 집안에 보이는 라디오를 틀었다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Big family였으면 좋겠네요. So that your whole entire family members could watch viewable radio at this moment, preparing for their days to get started. 또 하루 시작하시면서 모닝그룹을 이렇게 여러 모니터와 함께 해주시면 좀 정신이 없지만 또 재밌으실 거예요. Kim's fan moninggroup said, 고등학교 때인가? 위험한 아이들 영화 진짜 재미있게 봤는데 이 영화가 나온 지 벌써 30년 전이네요. So you're talking about that throwback movie which featured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Gangsta's Paradise. 영화 위험한 아이들에 나온 노래인데 It was released back in 1995. 굉장히 또 오래됐네요. 벌써 30년이 다 되는 가는구나. 이 영화를 몰라도 노래가 워낙 유명해서 노래로 좀 접하게 되는데 전 노래를 알고 영화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This is actually also another sampled song, actually. 이게 또 Gangsta's Paradise가 아마 스티비 원더의 노래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샘플링을 한걸 거예요. Pastime Paradise였나? Anyways, a little bit of TMI information. 아, 괜히 말씀드렸다. 이거 수요일 날할 걸. 이렇게 또 날려버렸네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 많이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저 혼자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펭귄킬러님 오셨고요. 굿모닝이라고 말 건네주셨네요. 그리고 코코님 굿모닝 해주셨고 워터탱크님도 출석. 오케이. Looks like many people are here already. 이제 앞열은 꽉 채워졌습니다. 이제 한두 번째, 세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틈틈이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셔야 돼요. So fill out the second and third row, everyone. You still have your seats open for check-in messages. 여러분들 출석 체크 부지런히 보내주시면 다 이렇게 또 착석하실 수 있게 제가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출첵 문자 보내주시고요. Don't forget today's topic.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일. 최근 들어서 아, 나 이거 진짜 잘했다. 나 이거 좀 칭찬해줘야겠다.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떤 것인지.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recently that you are proud of?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체육부장님도 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저도 위험한 아이들 영화 재미있게 봤었는데 음악 들으니까 운동 기운 뿜뿜입니다. 아, 또 본의 아니게 저희가 체육부장님의 또 운동 기운을 뿜뿜해드렸군요. So we gave you a huge motivation to give another workout today. I mean, you wouldn't need that motivation from us. You're already like well, fully like 100% motivated all the time. So you makes me feel like motivated all the time. 또 체육부장님이 저의 동기부여, 또 많은 분들의 동기부여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또 give and take 하는 거죠. 모닝그룹에서만. Only on Morning Groove. 오늘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갱스터스 패러다이스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또 노래 준비해 드릴게요. 아시잖아요. 박원희 팀장님의 그런 어떤 음악적인 센스랄까? 여러분들이, 아, 오늘은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다 캐치하셔가지고 싹 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귀로만, 눈으로만 이렇게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l you need to do is just sit back, relax, open up your ears and eyes, and just tune in. That is your job, Morning Groovers. Easy peasy. Anyways,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 최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Alright, our next musician is Tupac. 오, Tupac님 나왔습니다. This is California Love.

I'm back to you, Morning Goovers. Let's see who else is here. Stubby Morning Goover is here.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보내셨고, 그리고 Ben's Pearl says, good morning, everyone. Hello, hell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그리고 조국님도 오셨습니다. 굿모닝 일 마치고 인사드립니다. 신나는 모닝그루브 선곡에 두둥실 몸을 맡기며 집으로 향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Must feel really nice. You have done your work. And now you're on your way home listening to some good groovy music played by 박은희 팀장님. That must feel so good. 아우, 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또 강아지들 산책 잘 하시고요. 제가 루틴을 다 알아버렸어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웬만한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그런 루틴 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모닝그루버도 그렇고 또 어떤 모닝그루버는 뭐 아침에 어떤 운동하고 출근하시는지 이런 거 제가 다 꿰차고 있어요. 너무 소름 돋죠? 계속해서 저한테 알려줘 보세요. 제가 더 많은 모닝그루버들의 루틴 다 기억해드릴게요. It's really fun to know and learn about each one of you's morning routine. So yes, come on and let me know. Okay, back to MG Q&A.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recently that you are proud of? 최근 들어서 스스로에게 self 칭찬해주고 싶은 일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랑해주세요. 3854 Morning Groover responded regarding this MGQ&A question. They said, 직장인인데요. 승진에 도움이 되는 토익 시험을 위해서 모 토익 사이트에서 매일 토익 RC, LC 꾸준히 풀고 있는 저를 칭찬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am an office worker and to help with my promotion, I want to praise myself for consistently solving daily TOEIC RC and LC questions on a certain TOEIC website. 어, 그럼요. 이런 게 바로 칭찬할 만한 일인 거죠. 뭐 결과가 어떻더라도 뭐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히 뭔가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뭐 그냥 꾸준히 하는데 왜 나 안 되지? 이러면은 조금만 더 꾸준히 하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꾸준함 정말 어렵거든요. 이걸 하시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진하셔야 될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우리 3858 모닝그루버, 3853 모닝그루버 승진시켜주세요! Give 3854 모닝그루버 a big, big promotion. 승진되시면 자랑자랑 또 해주세요. 스스로 자랑스러운 일 결국에 저 해냈어요. 이런 소식 듣고 싶습니다. 사뚜기 모닝그룹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근에 스스로 칭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고 모닝그룹을 꾸준하게 청취하고 있다는 것 칭찬해주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신청곡은 Nowhere Fast, Streets of Fire OST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So come to think of it, there's not much for me to praise about myself, but the fact that I'm consistently listening to Morning Groove, that is something that I should be proud of. Oh, absolutely. And it's not just entertainment, right? 그냥 뭐 재미만 있는 거 사실 아니죠? 그냥 어떻게 아침에 좀 영어도 듣고 뉴스도 얻을 수 있고, you get updated on the weather and traffic, you get so much information. So just the fact that you are doing this so early in the morning every

Every single day, that deserves some big, big credit for sure. 그럼요. 이런 거 당연히 칭찬할 만한 것이 될수 있죠. 그리고 우리 사투기 머린 그룹 최근에 조금 그술 줄이셨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칭찬 스티커 제가 드릴게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from little things to those big thing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should be proud of recently. 최근 들어서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것만큼 나좀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하는 일 있으면 마음대로 자랑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그 자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also feel free t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ll be waiting for more feedback. 여러분들의 답좀더 기다려보면서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사뚜기 Morning Groover. This is Fire Inc. Corporation, Nowhere Fast.

0: What a ninth throwback jam. 도대체 오늘의 플레이리스트는 어디까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DJ Ba is outside the studio getting ready to spin it. Let's go. Alright, 줄무늬 모닝그룹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우리 줄무늬 모닝그룹 이렇게 또 잦은 출첵, 꾸준한 출첵 너무 감사드립니다. Okay, so today's MC Q&A is about praising yourself about the things that you have done recently. 최근 들어서 어떤 거내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하진 모닝그룹, Good morning입니다. 저는 1월부터 다니기 시작한 수영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저 자신을 칭찬하고 싶어요. So I want to praise myself for never missing a single Monday, Wednesday, and Friday swimming class since I started going on January. That's a huge achievement. 어우, 부끄러운데요? 제가 방탈출해서 문제를 잘 풀기 시작했어요. 이거랑 너무 비교가 되는데? 수영을 어떻게 월수금 중에 하루도 안 빠지셨어요? 뭐 급한 일 없으셨어요? You had no emergency where you had to just like skip one class, just a single one class? 뭔가 일적으로 뭔가 바쁘고 막 이런 게 없으셨단 말이에요? Like seriously, no excuse? 와, 하진님 진짜 멋지시다. 오늘 하진님 최고 찍으셨어요. 제 기준으로는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1월이면은 거의 반년 동안 이렇게 월수금 다니신 거잖아요. 그러면 또그 기간 안에서 막 수많은 내 몸의 변화도 있었을 테시고, 그죠? And maybe you have improved on swimming also. You have become healthier. 그냥 매일매일 건강해지고 멋져지는 나! 그걸 마음껏 만끽하세요. 우리 하진 모닝그룹. 와, 너무 부럽습니다. 멋지세요. Morningstar Praise Morningriver responded.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고 단단히 훈육한 일,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A good thing I did recently was firmly disciplining my children without getting emotionally angry even when they did something wrong.
1: 이거 진짜 어렵죠? 감정 컨트롤 하는 거? 밖에서 누군가가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두 분 다 이제 자녀를 키우시고 계신긴 한데 예,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신 제딱 정면에서 윤동혁 감독님은 새 자녀의 아버지시고요. 또 우리 박원희 선장님은 이제 아들 어머님이신데 과연 누가 끄덕끄덕 하셨을까요? 이 감정 컨트롤 하는 게 사실 아이들한테 진짜 중요하잖아요. 막 화낸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이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Sometimes it gives you the wrong impression if you show your emotion, especially when it comes to disciplining your kids. So you did a huge job. And maybe you have done it really well.
0: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자 아이야 너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Put yourself in my shoes 뭐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아 근데 쉽지 않아요 아이가 아 싫다고 나 그냥 팝탕 달라고 막 이러면은 앉아 이러면서 조용히 해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요 아이는 근데 좀 다른 언어로 얘기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너무 잘하셨어요 You guys are doing a good fabulous job So let me know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want to praise yourself about recently? 최근 들어서 또 어떤 것들 칭찬해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또 삼아가지고 저한테 많이 자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보이는 라디오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최근 들어서 뭐 낮잠 안 잔 거요. 최근 들어서 조금 일찍 자기 시작했어요. I started not glancing at my phone before going to bed. I started to drive very calmly without being emotional. 이런 것들도 다 있을 것 같거든요. There could be many examples. Think about it,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Alright, let's see what Chinese song has got for us. 결혼 20주년에 와이프와 고향에 내려가서 점심은 시댁과 저녁은 처가 부모님들 각각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용돈 드렸어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린다고요. 결혼 기념일인데 뭐하러 내려왔냐고 말은 하셨지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잘했쥬 라고

좋습니다. Well, first of all, happy wedding anniversary. Happy 20th wedding anniversary. And looks like you have celebrated at your parents' house and also your in-laws. 이게 보통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결혼 기념일에 이제 양가 시댁 방문하고, 아, 아니에요. 보통 그렇지 않는데, 와, 너무 좋아하셨겠다. 그리고 그 취지랑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저희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Yeah, this is like a really touching moment because it's not really common for a couple to visit their parents' place or in-laws when it comes to their wedding anniversary. 그러면은요, 저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결혼하신 선배님들, 제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부모님의 아니면은 뭐 시댁의 그 결혼 기념일?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보통 챙겨주나요? 보통? 아, 그런 집도 있다고 하네요. 그쵸? 그러면 양가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신기하다. 오, 이게 집집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군요. 뭐, 어쨌든, you know, family should be together. And if there's some nice and good things to celebrate together, go ahead and do it. And just show themselves how, you know, grateful you are. Right? 가족은 항상 감사한 존재예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한번 이 기회를 삼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I'll continue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저 이제 어디 가지 마시고 돌아올 테니까요. Stay right there. 여러분들, 안전벨트 매시고 거기 딱 계세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by Bonnie Tyler, Holding Out for a Hero.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You're tuned into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and I'm your host, Summer PD. I'm so happy to have you joining us this morning as well.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and you can catch us on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All right, let's see more of your messages. 우리 서비님께서 또 다른 자랑을 보내주셨네요. 또 다른 칭찬 스티커 어디 한번 볼게요. 아내가 어제 옷 다려달라고 해서 다려줬어요. 잘해주라고 하셨습니다. So my wife asked me to iron her clothes yesterday, so I ironed them. Did I do a good job? And yes, you did. 이게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완전 부부 사이에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옷 다려줘 했는데 다려주고 또 와이프분께서 어 고마워 진짜 자기가 최고야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러면 뭔가 이렇게 기브앤테이크가 되잖아요. 이 칭찬 한마디가 막 뭔가를 더 해주고 싶게 만드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Doesn't it? You know, this one word of like praise or you know, whatever those nice words are being said out from your wife or your husband, it really gives you that motivation to do a better job for them, doesn't it? 어, 그렇지 않아요? 좀 그럴 것 같아요. 옆에서 막, 와, 잘한다, 잘한다, 너무 최고다, 막 이렇게 해주면, 막, 으쓱으쓱 하면서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Anyways, you did a good job.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 요즘 이웃분들께서 가지, 호박, 부추, 오이 등등 농사 지으신 농작물을 종종 나눠주시는데,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요리는 잘 못하지만, 부추, 호박전, 대파, 김치, 가지, 양념 구이 만들어서 나눠 먹은 저를 칭찬하고 싶어요. Lately, my neighbors have been frequently sharing the crops

that they have grown, like eggplants, zucchinis, chives, pole beans, cucumbers, and so on. And although I'm not a good cook, I have made some zucchini pancakes, green onion kimchi, and seasoned grilled eggplant to share with them. And I want to praise myself for doing that. They also sent in a picture of their cooked meal, and it is amazing. I'm like craving for some white rice that could go along with that 반찬 that you have made. 이게 가지에 하나하나씩 칼집을 내셨어요. 사진을 보니까. So you made slits in the eggplant one by one. And that requires a lot of effort. 굉장한 보통 정성이 아닌 음식인 것 같거든요. 너무 감동이겠다. 그리고 또 부러운 게 이웃분들이랑 이렇게 잘 지내시는 게 되게 부러워요. 요즘에는 거의 뭐 남남처럼 그냥 지내잖아요. 원래도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웃분들이랑 인사나 겨우 건네나요? 근데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또 요리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이웃 있으면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그죠? So thank you for sharing this. You guys are all doing a fabulous job. So let's continue to talk about this. 최근에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은 일, 어떤 것들이 있나요?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lately that deserves a little self-credi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re gonna now move on to a segment that is Lyrics Gone Wrong. 오늘도 부캐부캐, 어떤 부캐가 등장을 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This is Kara Step.

0: yes, yes, where famous lyrics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Yo, yo, who's that girl?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It's going to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We call that 부캐 in Korean. And the lyrics stay the same. Well, not quite the same, but sometimes the same. But the delivery completely out of control. 오늘도 Lyrics Gone Wrong 코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낭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게스트가 또 자신만의 말투를 열심히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귀담아서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요.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it's a little quiz, so you have to guess the song title once you listen to the guest, whoever that might be, reading out the lyrics for you. 오늘은요, 누가 오셨냐면 정말 귀한 분 모셨어요. 오늘은 양희은 선생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에요. Welcome to the show, 양희은 선생님. A huge legend singer in Korea. If you're not aware, you must have heard of her song at least once in a while. 양희은 선생님께서 오늘 어렵게 오셨거든요. 가사를 또 이렇게 읽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바쁘신 와중에 가사만 읽어주시고 가신대요. 예, 다른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So let's have 양희은 선생님 to the program. 계신가요? 나와주시고요. 아, 네. Have some seat. 좋습니다. 읽어주세요. 랄랄랄랄랄라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너 이름이 뭐니? 작은 새들 뭐? 너 이름이 뭐니? 랄랄랄랄랄랄랄라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랄랄랄랄랄랄라 이거 뭐니? 그래, 너 너, 영철이 말고 너, 너 이름이 뭐니? 이쪽으로 날아오지 않겠니? 랄랄랄랄랄랄라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아, 지루하기만 하던 내 하루하루에 딱 꽂혀버렸지 뭐니? 너, 그래, 너 이름이 뭐니?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겠니? 너 전화번호 뭐니? 지금 이 소리로 들리니? 진심이란 말이에요, 나는. 난 영철이 제가 웃기지 않아. 날 보는 그 눈빛이 아주 싫어. 김영철이 근데 또 너무 웃겨. 그러니 방긋 웃어요. 징징거리지 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너 이름이 뭐니? Thank you! 양희은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Oh my gosh. It's like the first time ever to have such a legendary guest on our show. Oh,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성스럽게 가사 읽어주셨는데요. Morning Groovers, did you just listen to that? Can you guess the song title? 과연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Surprisingly, this song exists. 정말 존재하는 곡인데 여러분들 어렵진 않으셨죠?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한번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1: If you're watching me on Boynen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0: 랄랄랄랄랄라 이름이 뭐니? 뭔가 이게 약간 키였던 것 같거든요.
1: Like that was like the very, very important part of these whole lyrics.
0: 이름이 뭐예요? 너 이름이 뭐니? 예, 한번 맞춰보세요. 뭐 광고 CM송 아니고요.
1: 아이돌 노래입니다. So it's a girl group's idol song. So it's kind of a throwback jam too.
0: 약간 좀 지난 노래이긴 한데 여러분 너무 유명한 노래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고요. 우리 선셋 모닝 그룹께서 꺄 부캐 부캐 오늘은 또 어떤 부캐 게스트가 오셔서 즐겁게 노래 가사를 낭독해 주실까요? 절대 썸머는 아니지롱 저 완전 아니지롱. 오,
1: 누가 더 썸머래요. 그런 헛소문 다 헛소문입니다. 서비님께서도 그러라 그래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이 선생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 뭐 그러라 그래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So she actually is a writer also. 그러니까 양희 선생님 자체도 부캐가 있으신 거죠. 가수이자 작가님이자 such an amazing person indeed. 우리 코코모닝 그룹께서 부캐 부자 써머피디님 그럴 수 있어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양희 선생님. Oh, speaking of the book that I mentioned, it's literally the title of the book. 그러라 그래. 그러니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러라 그래. 영철이 걔나 따라하라 그래. 뭐 이렇게. 맞아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책을 소개하는 제가 라디오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딱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Anyways, oh, she also used to be a DJ of a radio show. 그냥 대선배님이시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양현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시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노래 가사 제목 맞추셔야겠죠? So we have to kind of like be grateful about her amazing work of reading those lyrics. So now it's your job to guess the song title. 너 이름이 뭐니? 너 전화번호 뭐니?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Let's have a listen to 양현 선생님 singing 행복의 나라.

장막을 거둬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장문

And we all just listened to a very nice, innocent, soothing voice of Yang Yim 선생님 when she was a little girl. I just asked Park Geun-hye 팀장님 when this song was released, and she responded that this song came out back in 1987. 양인 선생님의 굉장히 또 젊었을 적, 소녀 시절의 노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니까 뭔가 샹송 불러도 되게 잘 부르셨겠다 이런 생각이 듣기도 했어요. Anyways, Morning Groovers, don't forget today's quiz. 이영준 모닝그룹업께서 진짜 양희은 씨가 온 줄 알고 유튜브 들어가 봤네요. 라고 해주셨고, 진짜 노력하시는 모습 감동입니다. 아침 시간이라 다시 라디오로 갑니다. So I first thought that 양희은 선생님 came to your show for real, so I had to check that out on Visible Radio. Well, thank you. 그 정도로 뭐 똑같았나요? 노력하는 그 가상한 모습을 보러 오신 거 아니죠? I tried. 우리 선쌤 모닝그룹업. 부캐가 양희은 쌤인지 김영철님인지 너무 헷갈려. 행복의 나라 여긴 어디? 바로 모닝그룹이라고 또 귀여운 뽀짝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I guess maybe I'm trying to follow 김영철 who's doing an impression of 양희은 쌤. 그러니까 제가 결국 따라한 거는 김영철 씨가 양희은 쌤을 따라하는 것을 제가 따라한 걸 수도 있어요. 약간 it got a little mixed here and there. 약간의 조금 섞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 알아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하진님께서도 양희은 쌤 짝짝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양희은 쌤 제가 어디 감히 이렇게 또 따라하나요? 아 정말. And some answers came in too. 여러분들 이거 퀴즈였거든요. 양희은 쌤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가셨는데 우리 퀴즈를 또 안 맞출 수가 없죠. So a few of you actually came up with the answer. 뭐 많진 않아요. 정답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라고 노래 가사를 보내주셨습니다. Oh, looks like you're really close to the answer. 1866 Morning Groover said 정답은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얼짱님께서도 매번 캐릭터 찾기도 힘드시겠어요. 그 정답은 포미닛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 must be really hard for you to find the character to personal like mimic.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제가 여태까지 등장한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아 다음 주 뭐 하지? 이런 생각이 있지만 뭐 어쨌든 I will try to come up with some person. So don't worry about that. And you did come up with the answer. 정답입니다.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였어요. 가사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So if you take a listen to the lyrics again, you will get the idea.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거죠. 네. 양희은 선생님께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 이름이 뭐니 이거 이름이 뭐예요 저 작은 새들 뭐니 이거는 제가 가사를 좀 섞은 부분이 있고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뭐 이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쉬웠습니다. And the lyric itself is very repetitive, so it's so much easier for you to catch the lyric.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라라라라라 이것만 알면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So yes, thank you for sending in your answers, Morning Groovers. And also for this particular segment, if you want to request a character that I should do an impression, feel free to do that. You know, if we want Summer to try this, the next time, you can always give me your opinion.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음에는 이분 섭외해주세요. 다음번에는 뭐 저분 섭외해주세요. 이렇게 좀 말씀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연락을 최대한 닿는 데까지 해보아서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since this is like a global radio show, it doesn't have to be a Korean person. 우리는 뭐 사실 뭐 외국에 있는 대통령도 모셔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누구 모셔주세요 뭐 이런 거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열심히 섭외해볼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That was it for today's Lyrics Gone Wrong segment. 오늘의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get back to today's topic. 이제 모닝 그룹 다시 MG Q&A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나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So we're gonna continue and talk about the things that we have done recently that deserve some self credit.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켄 모닝그룹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 부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맥주를 맛있게 먹고 병뚜껑 모으기입니다.
여러 나라 맥주도 맛보고 그리고 병뚜껑을 보면 그때 추억도 생각나고 좋아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맥주를 줄인 게 최근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병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one thing that I should give myself a self credit is that I'm able to drink beer really well. I enjoy drinking beers and I also like to collect the lids of the beer. But recently, for the sake of my health, I have reduced drinking, so I only drink a bottle a week. 그래요. 이 맥주를 뭐잘 드시고, 막 병뚜껑 모으시고, 너무 좋은데, 일단 줄인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이렇게 즐기시고 맥주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병? 굉장히 많이 줄이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So you definitely deserve some credit. 그리고 병뚜껑 모으시는 거 취미라고 하셔가지고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다양하게 모으셨다. 저는 그냥 단순히

뭐 한국 맥주 병뚜껑 모으셔서 이걸 어디다 사용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So I was kind of like wondering to myself, so what do you do with the beer lids? Like, what do you do after you collect them? But you have obviously made a piece of art right there. 뭔가 이렇게 지도에다가 이렇게 병뚜껑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뭔가 예술 작품을 만드셨네요. 멋지다. 이런 것도 추억이 되겠다. 왜냐면 여행 갈때그 마그네틱 보통 막 사고 모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맥주병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쫙 펼쳐가지고 보면 또 그거 나름의 또 매력이 있기는 하네요. Wow, never saw someone who would collect their beer lids and make a piece of artwork like this. So that's amazing. 줄이셔가지고 좀 천천히 모으시겠네, 이제는. 그죠? 근데 여행 갈 때마다 하나씩 보면은 진짜 추억이 생각이 나긴 하겠어요. 그죠? Thank you for sharing this. 우리 모닝그룹어들 계속해서 셀프 칭찬 어떤 거 하고 싶으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또 칭찬할 게 뭐가 있었냐면요. 저는 먹고 항상 누웠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건강 진단을 받고 나가지고, 최근에는 먹고 걸으러 나가고 있어요. So I really consider digesting myself really important. So that's what I do. 먹고 나서 그냥 밖에 못 나가잖아요. 비 오고 이러면은 그냥 뭐든지 해요. 집안일을 막 다시 꺼내가지고 막 하든 뭘 하든 절대 먹고 바로 눕지 않기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So I deserve some credit for that because obviously you get really tired and sleepy after eating a bunch of food. 이 혈당 스파이크 와서 자고 싶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졸리단 말이에요. 밥만 먹으면. 근데 귀신같이 너무 막 잠이 찾아오고 이러는데 그거를 꾸역꾸역 억누르고 일어나서 막 진짜 무슨 화장실 청소를 하든 화장실 청소도 되게 자주 하죠. I've been mentioning about this a couple of time on air already. 뭐 그렇기도 하고 뭐 빨래를 하든 뭘 하든 뭐 분리수거를 가든 I just do not lie down in bed.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말 TMI죠? 어쨌든 이런 거다 좋으니까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나좀 칭찬받을 만한 일 있어요. 자랑 많이 많이 해주세요. Okay, so since we have mentioned a song on this segment, Lyrics Gone Long, let's take a listen to finally 4 Minute 이름이 뭐예요?

And hello to all of our morning groovers who are still checking in. For example, like 평양냉면님, 모두 썸머닝입니다. 여기는 비가 제법 내리네요. So it looks like in your area it is raining pretty deeply today. 여러분들 지금 어느 지역은 비가 오고 또 비가 안 오고 쨍하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Please take out an umbrella if you're heading out today.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며칠 전 양희은님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셨는데 예? 걔는 제 후배예요. 라고 조용필님의 노래에 지적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많이 웃었어요. 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다시 해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asking me to cast Donald Trump again next time. Okay, I will take that into a consideration. 아, 맞네요. 조용필 선생님의 또 선배시죠? 양현 선생님이. 와, 용필이 내 후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양현 선생님이시네.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She's really talented. Like, she has her career in her singing area already. She used to be a DJ for a long, long time. And then, like, now she's out there writing books. 그 누구도 양현 선생님에게 뭔가 이렇게 존경을 안 하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너무 멋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감히 썸머가 따라하나요? 양인 선생님을 다 해놓고서는 뭐래니? Okay, for our MD Q&A, 선세모닝 그룹 responded,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티봉이 여기 있어요. 제 옆에 있어요. 제가 머리막 만지고 있는데 티봉이 이리 오세요. 약간 네 여기 티봉이한테 인사 건네주시고요. 어, 티봉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손을 들 때가 진짜 최고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So 티봉이 is saying hello to you. If you're curious, come watch us on Beable Radio. Anyways. 제철에 싱싱한 생과일 주스를 계속 마시고 있어요. 어제도 수박 주스 마셨죠? 수박의 달콤함과 황홀함을 느낄 수 있는 곡 해리 스타일스의 Watermelon Sugar 신청합니다. 모구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recently you're drinking some fresh fruit juice to yourself. Yesterday you had some watermelon juice and it's so sweet and nice. 맞아요. 과일 주스 생으로 또 갈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괜히 막 비타민 마시는 것 같고 피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기분. So it's a really, really good feeling when it comes to drinking those fruit drinks, you know. 직접 갈아가지고 만들어서 아 피부 좋아진다 이런 기분으로 먹으면 진짜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더 매일매일 매순간 예뻐지시고요. 우리 선쌤 모닝 그룹어 Let's all enjoy this song together requested by our one and only 선쌤 모닝 그룹어 Here is Harry Styles, Watermelon Sugar.

Of course, 싶습니다. So today's topic is really making me look back, and I would like to praise myself for giving myself some self-development even after getting married. 그러니까요. 우리 민준이랑 되게 열심히 사시잖아요. 이것저것 하시면서 도전도 하시고, 도전에는 정말 어떤 제한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나의 그런 결혼 스테이터스, 뭐, 아무 상관이 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도전인 것 같아요. It's free! It's out there and it doesn't cost you a lot of money. I guess some of them does, but 뭔가를 시작하고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대단한 그런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누구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줄리나 맘 아주 대단하고요. 우리 Ben's Burial said, My sense of modesty does not allow public self-praise. Well, 굉장히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but being modest itself, That's something that you have to praise yourself for because it's so important. You know, when someone receives a lot of compliments and some nice words from other people, I think that is the place where you have to be really be careful.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너무 멋져, 썸머 피디님 너무 최고예요. 이렇게 칭찬을 해줄 때가 저는 제일 위험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냉정한가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나락을 갈 때는 최고로 이제 각광받을 때 가기 더 이제 치명타가 크거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it's so important for you to be humble and be a modest, even though you're getting all those praise from other people, even though they say that you're the best person ever. Yeah, and just keep on going. Stay humble. 제 인생의 뭔가 모토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무 이렇게 좀 나대는 것보다는 겸손해라. 이거를 스스로에게 항상 이렇게 좀 되새김하고 있습니다. You know, back in the days when someone would praise me, someone would say, Oh, you're so pretty. I'll be like, I know that. You just found that out. But I decided not to do that. I'm always gonna be humble and try to be a modest, just like Ben's. And it's a good character to be with. 우리 닥터 페이퍼님께서는요, 오늘 모그 출첵 1등 칭찬해 라고 하셨습니다. Oh, yeah, indeed. You are the first person to send in a message for Morning Groove. So that means you checked in for the first, and you came first. You managed to sit on the very front row. So that deserves some credit. 오늘 출첵 1등 칭찬 드리고요.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임현식의 고독한 바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Looks like we're gonna play that song for you for the closing song. Thank you, Morning Groovers,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모닝그루브에서 다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Like, you wouldn't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 should get some praise for on your ordinary life because you're always so busy doing your stuff. So, this is the chance. Given to you to think about those things because those are very important in your life.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을 지탱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닝그루브를 듣는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또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기회 가져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So use this opportunity,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for the rerun 7 a.m. in the morning. And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Dr. Paper, who managed to tune into Morning Groove super early this morning, who deserves some credit. 오늘 1등 오늘 출석 체크해주신 닥터 페이퍼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면식의 고독한 바다. This has been Summer PD. I hope you guys have a wonderful day, wonderful week. Goodbye, Morning Groovers!

Mm-hmm.

Live I Alone였습니다. 와우, Live was one of those, I guess, late 90s band, hard rock band. I used to listen to a lot. 오랜만에 선곡해봤습니다. Live I Alone. 이 밴드명이 Live라서 it's really hard to search for their music online. 참 이런 Live라는 단어로 그룹명을 하는 것도 대단한 배짱인 것 같습니다. I think. They are pretty confident about themselves, I think, naming themselves Live. Hey there, everybody. Happy Thur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at 101.2, 101.3. Today is July 9th, and the time is almost 10:06 a.m.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radio waves on the 101.3 megahertz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through our Boyna Radio.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 여러 곳 마련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침 생방에만 해당이 되고요.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샵 1013에 문자 보내주시면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And don't forget we have a couple of reruns. 재방송이 두 번 있는데요. 첫 번째 재방은 6 PM and the second one is 2 AM. 혹시 생방 못 들으시는 분들은 재방으로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Hope you're having a fine Thursday morning. 요즘 온라인 인간관계도 이 현실의 사회생활만큼 감정 소모가 큰 시대입니다. These days, our online relationships can be just as emotionally exhausting as our real life ones. It's kind of really hard to kind of divide what is real life and what is not, right? I mean, all of it counts as real life relationship. 생각해 보면은 온라인 관계, 예를 들어서 뭐 동호회라든지 팬카페, 커뮤니티, 오픈 채팅, 소셜미디어 친구. 사실 그냥 탈퇴해버리거나 언팔을 한다고 그러죠. 언팔을 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인 서로 익명성이 보장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그 오프라인에서의 인간관계와는 또 다른 결을 가진 관계이기도 합니다. So if you think about it, so many of our online connections, you know, fan communities, hobby groups, open chats, social media friends are built differently from our everyday relationship. Because most of the time, you can simply leave the group or hit unfollow and that is the end of it. Because there is a layer of anonymity, that is, and distance that doesn't really exist offline.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에서는 아무래도 문자로만, 글로서만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표현력의 한계, 또 소통에 있어서의 이 오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 또 이제 그 온라인 세계의 소통이죠. Because online communication happens through text alone. There's always a limit to how well we can express ourselves. So I guess it is much easier for messages to be misunderstood, and which is why we have to be even more thoughtful and careful about how we communicate online.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쉬울 것 같은데 더 어려운 게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이제 소통이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친척 한 20명 정도가 있는 이 그룹톡이 있습니다. 친척 어르신들 뭐 사촌들 다 있는. 근데 그 방을 진지하게 나올 것을 저는 고려를 했습니다. Recently, I found myself seriously considering leaving a family group chat. That is more like a relatives group chat with about 20 members, I think, in it. 한 친척 어르신이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관을 갖고 계신데, 뭐 사실 대부분의 친척 어르신들이 그런 성향이긴 하지만, 이한 어르신은 지속적으로 그 관련 글이나 기사를 올리면서 뭔가 도발을 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 솔직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글에 매일 노출이 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폭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So, one of my older relatives has a very strong political view, and he constantly posted, very offensive political articles and very provocative political comments. I've never responded, but I felt like being exposed to those kind of messages over and over again really took a toll on me. 그래서 나올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참고 참고 또 참자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So in the end, I stayed, telling myself, just let it go, and they're your relatives, right? 이렇게 인연 끊을 거 아니잖아. 그러면 나오지 말자. 그냥 참아, 네가 이렇게. 그래서 참 온라인 세계에서도 결국은 이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명절 이 피로 같은 게 있잖아요. 명절에 이제 친척들 만나는 그런 피로감 같은 게막 24시간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Whenever you go meet your relatives during holiday period, there is that stress, right? And I felt like I was exposed to that stress, like, 24/7 and 365 days a year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 채팅방, 동호회, 뭐 온라인 커뮤니티, 많은 그런 온라인 그 그룹에 속해 계실 텐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커뮤니티를 나와야 했던, 정말 나오고 싶다, 탈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또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Have you ever left a group chat or some kind of any kind of online community or fan club, without saying goodbye, or by saying goodbye, you could have said goodbye, right? Properly, right? And what made you decide it was time to leave, and what kind of reason? 오늘은 그런 이야기,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또 이제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요, 아까 말씀드린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룸 여러 곳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여러분들 답변 기다리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Pet Shop Boys, I Get Along.

Pet Shop Boys, I Get Along 이었습니다. So, online communities and, you know, communication via online groups, that is the topic for today. 자, 온라인에서는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You know, the saying, right? It's not what you say, it's how you say it. 어? 그런 의미에서 이 온라인상에서의 이 아 다르고 어 다름, right? These days, there's also the emoticon, 그죠? 이모티콘의 사용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The use of emoticon can be received very differently from person to person, even those 흐흐 or 크크 or whatever. 약간 그런 expression들 있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 잘못 쓰면은 그걸 잘못 받아들일 수 있고, so online, you know, etiquette and communication is very important and it's so difficult. It's very exhausting, to say the least.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온라인 어떤 관계를 거의 안 하려는 주의거든요. Unless, you know, just a close friends, you know, we talk online, you know, through Facebook and or whatnot. But other than that, I try not to be engaged in any, you know, I don't know, I wouldn't say deep, you know, communication.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정보 교환만 하는 정도. 예, 그런 걸로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I don't really want to get into it, you know. 하지만 뭐 가족과의 그런, 친척과의 그런 단톡방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관계만은 아니잖아요. You know, if you are part of, you know, relatives or, you know, family group chat, right? It is sort of online and offline combined together. 그래서 온라인 이 소통의 피로, 그 다음에 offline 소통의 피로감이 뭐 이렇게 굉장히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집약된? So it is, it's not easy, right? Let me put it that way.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채팅방이나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를 나와야 했던 적이 있는지 and why have you ever had to quietly leave a group or online community that is the topic at hand today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백아연 and 박지민 왜 하늘은

백아연, 박지민, 왜 하늘은 originally sung by 이지훈, right? 좋습니다. Let's get to a message. 3998님께서는 이런 경우, 어린 친구들이 많거나 대화나 소통의 어려움, 이미 친분이 생긴 사람끼리만 대화를 하거나 뭔가 결이 안 맞는 경우 등 조용히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지어진 친분으로 뭐랄까 끼기 힘들 때. 반갑습니다. 이규PD님, 큐티님들 이렇게 3998님 메시지 주셨는데 I've quietly left online groups before usually because members were much younger or didn't really click with the conversation. Sometimes, you know, already everyone already had their own circle and it was kind of hard to fit in. I guess that happens, you know, on and offline. 그죠? 뭔가 이렇게 이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틈바구니 속에서, you know, when people are already so close together, it's kind of hard to fit in. 그런 vibe, 내 결이 아니고 또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빨리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You don't have to stay there, you know, I mean, unless you have to, right? 뭔가 꼭 있어야 되는 그룹이 아니면은, 아, 나의 분위기, 나의 vibe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 나오는 것도 또 정신 건강이 더 좋지 않을까요? 3958님,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We'll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and part 2 of the show. This is Sigrid, Never Mind.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nobody gets hurt in those kind of situation. 그런 경우는 아무도 뭐 기분 나쁘고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그죠? 하지만은 참,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일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생각이 많이 들긴 하죠. 그죠?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이크 뷰블레 and Brian Adams, After All.

마이클 부블레이, 브라이언 아담스, After All. 그럼 브라이언 아담스로 한번 이어보면서 Let's wrap up first half of the show. Here's Brian Adams, Summer of '69.

are number two of our show.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But we are right here as Poinung Radio.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항상 열려있고요. 문자는 샵 1013,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e're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 your stories in relation to our question, or just random thoughts about the show, you know, shout-outs, or 출첵, or just a little message that we are, that you are tuned in to our show from wherever location. 그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연락 주시면 항상 저희는 반갑습니다. So online community and you know those little societies that we belong to online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소셜 미디어 팔로잉 하는 친구도 있고 I guess a cafe is a very popular term for online you know communities, right? Or just a random you know themed sort of a communities that we go to, right? 뭐 약간 눈팅만 하는 이게 남들의 이제 글만 보는 그런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 하는 그런 밴드 같은 커뮤니티도 있고요. All kinds of communities that we see online. 어떤 이유로 그 커뮤니티를 떠나야 했는지 아니면은 뭐 if you are part of a certain community for an extended time, you know, what made you stay in that community for such a long time? 계속해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커뮤니티라면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 머물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5750님께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초대되는 방에서는 나오고 싶어져요. I always feel like leaving group chats that I was added to without being noticed. Notified first. 아, 알아요. 그런 채팅방 가끔 있죠. 일 관련 방은 어쩔 수 없이 남겨두고 있지만 예전에 한 달에 한 달 동안 배웠던 테니스 코치님이 자꾸만 이런저런 단톡방을 만들어서 잔뜩 초대를 하시는데 그 방에서는 바로바로 나옵니다. There's a tennis coach that I trained for about a month, and he keeps creating new group chats and adding me to them. And those are the ones that I leave almost immediately. 예전에 몰래 나가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능이 아직 있나요? I guess those kind of features could really come in handy, right? Those leave silently feature on some of the you know apps or you know communities, right? 그런 초대방은 그냥 대놓고 나오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That is so just rude, right? Just inviting people without asking them even. 그렇군요. 5750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담아 이 곡을 신청하신다고 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Mariah Carey, Vanishing.

Yes, Mariah Carey Vanishing. 모라이어 캐리님께서 어떤 그룹을 해서 사라지고 싶다라는 뜻을 담은 곡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Just I imagine that Mariah wanting to get out of a online group chat, just wanting to vanish and sang this song. 물론 아니겠죠, 그런 의미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쿨피스님께서는 모임이나 클럽들은 처음 결성할 때 마음과 목적이 시간의 흐름으로 달라져 있을 때 탈퇴하고 싶지만 참고 있으니 거의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때 시원하게 해체되더라는. I usually feel like leaving a group chat when its purpose and spirit have changed over time. But I tend to hang in there. But interestingly, when most Almost everyone ends up feeling the same way. The group often sort of dissolves on its own. 그렇죠. 흔히 이제 모임 같은 게 이제 초심이라는 게 있는데 초심과는 많이 뭔가 변질이 됐을 때, you know, that first love and first thoughts and the first motivation of forming that the community gets kind of dissolved and that kind of vanishes. Then you know usually the meeting itself kind of dissolves on its own. Just like Coolpist님 says. 그런 경우도 많이 본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연 중에서 규정 어기는 사건들은 물론 저도 싫지만 나도 조금은 하지 않았나 돌아보면서 신경 끄기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I think I might have broken some rules myself. So I'm practicing the art of letting things go.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1232님께서는 나갈 때는 미련 없이 나가야죠. 크크. Don't look back in anger. 그러나 또 어디에서 마주칠지 모르게. So you have to kind of really practice the art of ending well, ending sort of with no hard feelings, right? Because you know you never know where your path might cross again with those people. 그죠? 이렇게 유종의 미를 갖고 또 끝내는 게 나가면 나갈 때는 나가더라도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죠? Don't Look Back in Anger라고 하셨으니 또그 노래 안 틀을 수 없잖아요, 그죠? Live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Oasis, Don't Look Back in Anger.

Look back in, Don't Look Back in Anger, Oasis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떼창이 멋있네요, 그렇죠? Not as good as our 떼창. 우리 한국 사람들의 떼창 수준은 아닌데 스카프드른 낙타님께서 떼창이 거의 우정의 무대 수준이네요. 우정의 무대. Is it still on TV? Those military servicemen show. 와, 좋습니다. 헤일리님께서도 오늘 사연 주제에 대한 관련해서 동호회. 저는 결혼 전 다니던 수영장에 수업을 들으면 강제 가입되는 동호회가 있었어요. 당시 연수반이어서 그런지 프라이드가 하늘을 찌를 듯한 분들이셨죠. 회비가 매달 있었어요. 스승의 날이나 명절마다 선생님 선물 명목이었죠. 근데 그런 이벤트가 없는 날은 없는 달은 갑자기 연수반이라고 쓰여있는 못생긴 단체 수모를 맞추고 수업 시간에 같이 쓰자고 했어요. 제 수영복과 어울리지 않는 강렬한 레드 컬러였죠. So before I got married, the swimming pool that I went to had a club where you were basically automatically joined in. We paid monthly dues for teachers' gifts and even had to wear a matching bright red swim caps that I didn't really like. 그러다가 이제 회비가 차곡차곡 모여서 첫 회식을 하게 됐는데 그 날짜가 제가 수영 그만두는 제 결혼식 날인 거예요. The club planned its first dinner on the exact day of my wedding. That was when I actually wanted to quit the swimming club. 그래서 평소 회원들에게 개인적인 얘기를 전혀 안 했던 터라 조용히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크게 샤웃아웃 하면서 통쾌하게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저 내일 결혼해서 못 와요. 라고요. 지금 다니는 수영장은 이런 게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So I've been planning to leave quietly, but instead I got to announce, you know, sorry, you know, I'm not coming anymore because I'm getting married. It turned out to be the perfect way to leave, and I'm really glad that my current swimming pool doesn't have anything like that. 와, 그 수영 동호회 또 코처가 좀 대단하죠. 또 I think it could work in a good way because you know sometimes swimming, if you have a swimming mate who can kind of motivate each other and give each other like courage. Sometimes you know swimming, you need that. 가끔가다 옆에서 뭔가 푸시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물론 코치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만 또 그런 친구가 있는 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I never had one anything like that, right? 근데 뭐 그런 제 장모님도 수영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My mother-in-law is, really enjoys swimming and she seems to really enjoy the company that she has whenever she goes to those you know swimming clubs and swimming pools or whatnot. 그렇군요. 근데 왜 결혼하시는데 왜 수영을 못하나요? 계속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그게 계기가 되었는지.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헤일리님. 앤디 마이크님도 제가 그 동호회를 나왔다면 그 당시에 나에게 뭔가 맞지 않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시면서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요.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와 같다면 김장훈 kind of listening to this song, kind of interesting that the first chorus, right? He kind of sings one octave down. 첫 코러스에서는 이제 한 옥타브 다운에서 그 다음에는 한 옥타브 높여서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Didn't really notice that while listening to that song. So one more message, and we'll get to our In This Cover segment for the part four of the show. 3998님께서도 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 불순한 목적의 사람, 특히 여성 회원에게 뭐랄까 치근거리거나 하는 그런 대화방도 있었는데 문제는 강제로 내보내도 완전 차단은 어려운지 계속 드나들어서 제가 나와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참 별의별 사람 많아요. I was once in a group chat where one person kept flirting with the female members and had the clearly wrong intentions. So even after being kicked out, he somehow kept coming back, and so I ended up leaving instead. 그렇군요. Yes, anonymity, I guess, is, you know, 양날의 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또이 온라인 커뮤니티이죠.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참 오늘 다양한 의견,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we'll be back with the In This Cover segment, part 4 of the show. Here's Journey, Any Way You Want It.

Welcome to In Discover. In 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는 의미로 만든 코너명입니다. We're trying to uncover as many gems in the Korean indie scene. 숨겨진 명곡들을 많이 발굴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with this segment. We have five new songs actually prepared for today. 첫 곡으로는 I don't think we have ever played a instrumental on this segment. 첫 연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This track is by pianist 조성은. 추천 이유를 아주 정성스럽게 써주셨는데요. 이런 추천 이유를 보내주셨습니다. 101-1023이 방송되는 오전 10시부터 12시는 하루의 에너지가 가장 맑게 깨어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피어나는 마음, 이 곡에 경쾌하고 따뜻한 타건음이 흐른다면 분주한 일상을 보내는 청취자분들에게 잠시나마 마음이 환해지는 순간을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담아 보았습니다. I believe the hours between 10 a.m. to noon when this program is on the air are when the day's energy feels its brightest. My hope is that the warm, uplifting piano sounds of this track can offer listeners a brief moment of light and calm in the middle of a busy day. Wow, what a reason to really listen to this song. 감사드리고요. 조성은 씨의 곡입니다. 피어나는 마음.

피어나는 마음이었습니다. 조성은, 피아니스트 조성은 씨의 곡이었는데, I think her explanation and reason to play during this time of the day is perfect, I think.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딱 듣기에 좋은. You know, I love a piano instrumental, right? I think you know that if you have been listening to this program long enough. 잘 들었습니다, 조성은 씨. 스콜 위즈덤님께서 곡을 듣고 에릭 사티 같은 감성의 설레임, 상큼함 한 스푼씩 Think of gentle, minimalist charm of Eric Satie with a touch of excitement and splash of freshness. Exactly. 정말 또 좋은 평을 남겨주셨는데요. 헤일리님께서도 비 오는 날 어울리는 피아노 선율 이렇게 스카프드르 낙타님도 스피커로 들으면 더 울릴 것 같네요. 오늘 같은 날. 크. 이렇게. 역시 피아노가 확실히 어울리는 그런 날또 이렇게 선곡이 되었네요. Okay, let's move on to our second Indiscover artist. A little turn of mood here with this track. 김아름 씨의 곡인데요. 2018년 발표된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김아름 씨 is a lyricist and a vocalist. 작사가 겸 보컬리스트이신데, 특이한 이력이라기보다는 이 러블리즈 수지, 엄정화, 여자친구, 이런 가수들의 코러스 세션으로 활동을 해 오셨다고 합니다. She is like a session chorus singer for a lot of famous singers. 그럼 코러스 싱어이셨다면 상당한 어떤 노래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된 거죠. Being a chorus singer means that you are very fundamentally sound with your singing. 보니까 김아름 씨의 팬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굉장히 하드코어 팬들, 열혈 팬들이 많으신 걸로 이렇게 보여져서 정말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t must feel good to have that kind of fanship, from different people. 그래서 김아름 씨의 약간 시티팝 바이브가 느껴지는 곡이거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입니다.

Our second and discover artist, Kim Arum Sun입니다. Nice, very nice, chill city pop vibe with that song. 5750님께서도 목소리가 정말 lovely. City pop 감성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Such a lovely voice, and I just can't really focus listening to this kind of city pop music. 뭔가 어디론가 이제 가고 싶죠. 뭔가 마음이 들뜨고. You feel like, you know, you are off to somewhere. Feel like going somewhere on a trip or something. And 1232님께서도 광고 음악 같기도 하고 목소리가 정말 여성 아리따워요. Very feminine voice that Kim Arum C has. 잘 들었습니다. 본인께서 직접 재킷까지 일러스트레이터 역할까지 하신다고 하셨다고 이렇게 코멘트가 돼 있는데요. Please do check it out. 김아름 선이었습니다. Second in discover artist. Before moving on to our third artist, I just realized that, you know, we have this playlist of everybody who apply for this in discover segment. I actually uploaded that playlist on our YouTube 채널, TBS EFM Archive. 한 200곡 정도 되는데, 와,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끝이 없는, 파도 파도 또 나오는, it's just endless digging of gems with this playlist. 항상 그렇게 느껴집니다. 계속 들으면은 두 번, 세번 들으면 다시 들리고, 더 좋게 들리고, 그런 음악도 너무 많고요. And before moving on, 5236님께서 regarding the first song, 조성은 씨 음악에 대해서, 너무 well made이네요, 조성은님. 이런 음악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Such a well made track, the piano instrumental by 조성은. And thank you for the music, and I want to cheer you on. 그렇군요.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5236님. 모든 분들 다 응원합니다. 세 번째 트랙은요. This is a track from 덕호 씨. 덕호 씨는 이 밴드 슈퍼키드의 프론트맨이셨던 이 허책의 캐릭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덕호 씨. We definitely remember the band Superkid. 아, 그 프론트맨 그분의 프로젝트 밴드였군요. Didn't really know that. 2025년에 발매된 그런 감성 R&B 레트로 팝 곡인데요.

Yes, 덕호씨 featuring 해지 영원한 여름 Nice track, don't you think? It's a song that really captures the wistful memories of a summer night. 뭔가 아련한 여름밤을 추억하는 그런 곡인데요. 뭐, 여름밤이 아니라 여름을 추억하는 곡인데 뭔가 이렇게 막 닭살이 돋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It's really genuinely moving listening to this song. Gives me goosebumps. 잘 들었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fourth artist. This is a band named 302호. 302호라는 밴드인데요. 세 분의 멤버가 계신데, 색소포니스트, 재즈 연주자로 활동 중이신 색소포니스트 정재원,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인 공두형, 그리고 또 보컬의 풋사관님. 이렇게 세 분의 이 조합의 밴드인데요. 색소포니스트, 기타리스트, 보컬리스트. Very unique combination of musicians there. 한번 들어볼까요? 스무스 재즈로 일단 들려지는 그런 곡인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굉장히 또 어울리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302호입니다. 토요일 밤에.

302호 토요일 밤에 집에 가기 싫어. 제가 부르니까 약간 좀 아저씨 필이 방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I'm really sorry. 밴드 302호님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와, 나이스 트랙. 진짜. 스무스 재즈, I think. 진짜 너무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There's just so great amount of talent out there, talented musicians out there that we need to get to. 정말 발굴해야 될 뮤지션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as a last song, I leave you with this another band called 코브. 코브는 이제 싱어송라이터 역시 약간의 퓨전 재즈와 R&B 성향의 장르 하는 분인데요. I think it's a band, I believe, right? 좀 비슷한 느낌으로 아주 칠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o remember, cutie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 leave you with the 코브, KORB. 내가 널 사랑한 게 죄다.

今天节目开始，先给大家带来一波回忆杀，一首 Produce 101第二季主题曲 Pick Me， 打开你10年前的选秀回忆。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0: 당당하게 쉬어보자. 시빈 필요할 때는 무조건 잘 쉬어주자.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많이 많이 many many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이렇게 또 모범 답안, 모범 출첵 문자를 보내고 계신 우리 모닝그루버들 소개 안할 수가 없죠. Let's start with Dr. Paper. Good morning, morninggroupers. 라고 일찍부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1등 감사 감사. 그리고 해피라이프 모닝그룹버 오셨고요. 영H님 그리고 상민님도 오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Good morning to you all. Kim's fan moninggroupber said 이번 주부터는 장마도 시작되고 여러모로 운명의 한 주가 되겠군요. 이번 주가 고비. 무사히 잘 지나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Ooh, this seems like you are having a very, very important week ahead of you. So not just a monsoon, maybe you have some important stuff that needs to be dealt with. So good luck to you, Kim's fan morning groover. 뭐 어떤 일이든 이번 한 주가 운명의 한 주라고 하셨으니까 뭐 중대한 그런 일이 있나 봐요. 네,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해가 쨍쨍하든 다 잘하실 겁니다.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파이팅!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more check-in messages. 계속해서 출첵 문자 남겨주시고요. Let's now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예스, everyone.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Now, this will be today's question.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recently that you're proud of? So, among the things that you have done recently, what are you proud of?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lately that deserves a little self-credit? 오늘은 칭찬 타임입니다. 바로 셀프 칭찬인데요. 그 누구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다만 최근 일로 칭찬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최근에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m pretty sure there could be many, many examples. For example, I managed to give myself a little workout today. And I just started today, and I think that's a good start. So I want to give myself a self-credit.
1: 오늘 하루이긴 하지만, 작심 하루이지만, 그래도 오늘 운동했어요. 가장 최근에 칭찬해주고 싶은 일은 이거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0: Maybe you can say, I tried to eat healthy last week instead of eating spicy things like tteokbokki. I managed to eat some vegetables. I guess that also deserves some sort of credit. Or if you have cleaned your house, things like that. I have to give you my answer because there is this one thing that I'm extremely proud of.
1: 저는 최근에 좀 늑대 빠진 것 같기는 한데 방탈출에 요즘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예전에 사람들이 막 방탈출할 때는 막 그런 거왜 답답하게 봐. 뭐 하는 거야 막 이랬었는데 아, 제가 항상 이래요.
0: I have this like stereotype on so many things and it really blocks me from getting things started.
1: 근데 이제 편견을 하나둘씩 좀 깨보려고 하고 있는데 방탈출이 딱 그중에 하나예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중독성이 있어서
0: Like I found myself searching on YouTube about escape room.
1: 그래서 그 방탈출 카페에도 가입하고 막 방탈출 잘하는 방법 막 이런 거 검색하고 있고 요즘엔 제대로 빠졌는데요. 뿌듯한 게 뭐냐면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에 방탈출을 했을 때는 제가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전화기 인터폰으로 막 이거 눌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인터폰 안에 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무식하게 했었어요.
0: So I did not know how to figure out how to escape that escape room ever. So I would be really like stupid and everything. But now I've kind of like figured out a way.
1: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막 먼저 나서가지고 아 이거 이 암호를 풀면 되는 거네. 오케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열고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는 순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나 방금 뭐야? 나 방금 셜록 홈즈 같이 해낸 거야? 나 명탐정이야? 막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뭔가 그런 뿌듯함을 느껴서 칭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Maybe I would go and try a different, a more hard level of escape room next time.
1: 뭔가 챌린지를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어떤 하이 레벨, 높은 레벨의 그런 방탈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But anyways, that was me deserving some self-credit of being able to solve many questions in escape room. I want to hear your answers now. 이제 여러분들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Coolio, Gangsta's Paradise.

Our morning star praise morning groover texted. 아침 7시에 온 집안 보이는 라디오 틀었어요. 아침부터 힙합 그루브 타네요. 추억의 갱스터라고 해주셨습니다. 왕년에 좀 갱스터 힙합 노래 좀 들으셨나 봅니다. 모닝스타 파라 프레이즈 모닝 그루버. 순간 이게 모닝스타 패러다이스로 제가 보이는 거예요, 닉네임이.

저도 이 노래 흠뻑 심취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집안에 모니터가 좀 여러 개신가 봐요. 온 집안에 보이는 라디오를 틀었다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Big family였으면 좋겠네요. So that your whole entire family members could watch viewable radio at this moment, preparing for their days to get started. 또 하루 시작하시면서 모닝그룹을 이렇게 여러 모니터와 함께 해주시면 좀 정신이 없지만 또 재밌으실 거예요. Kim's fan moninggroup said, 고등학교 때인가? 위험한 아이들 영화 진짜 재미있게 봤는데 이 영화가 나온 지 벌써 30년 전이네요. So you're talking about that throwback movie which featured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Gangsta's Paradise. 영화 위험한 아이들에 나온 노래인데 It was released back in 1995. 굉장히 또 오래됐네요. 벌써 30년이 다 되는 가는구나. 이 영화를 몰라도 노래가 워낙 유명해서 노래로 좀 접하게 되는데 전 노래를 알고 영화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This is actually also another sampled song, actually. 이게 또 Gangsta's Paradise가 아마 스티비 원더의 노래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샘플링을 한걸 거예요. Pastime Paradise였나? Anyways, a little bit of TMI information. 아, 괜히 말씀드렸다. 이거 수요일날 할 걸. 이렇게 또 날려버렸네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 많이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저 혼자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펭귄킬러님 오셨고요. 굿모닝이라고 말 건네주셨네요. 그리고 코코님 굿모닝 해주셨고 워터탱크님도 출석. 오케이. Looks like many people are here already. 이제 앞열은 꽉 채워졌습니다. 이제 한두 번째, 세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틈틈이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셔야 돼요. So fill out the second and third row, everyone. You still have your seats open for check-in messages. 여러분들 출석 체크 부지런히 보내주시면 다 이렇게 또 착석하실 수 있게 제가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출첵 문자 보내주시고요. Don't forget today's topic.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일. 최근 들어서 아, 나 이거 진짜 잘했다. 나 이거 좀 칭찬해줘야겠다.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떤 것인지. So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recently that you are proud of?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체육부장님도 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저도 위험한 아이들 영화 재미있게 봤었는데 음악 들으니까 운동 기운 뿜뿜입니다. 아, 또 본의 아니게 저희가 체육부장님의 또 운동 기운을 뿜뿜해드렸군요. So we gave you a huge motivation to give another workout today. I mean, you wouldn't need that motivation from us. You're already like well, fully like 100% motivated all the time. So you makes me feel motivated all the time. 또 체육부장님이 저의 동기부여, 또 많은 분들의 동기부여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또 give and take 하는 거죠. 모닝그룹에서만. Only on Morning Groove. 오늘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갱스터스 패러다이스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또 노래 준비해 드릴게요. 아시잖아요. 박원희 팀장님의 그런 어떤 음악적인 센스랄까? 여러분들이, 아, 오늘은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다 캐치하셔가지고 싹 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귀로만, 눈으로만 이렇게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l you need to do is just sit back, relax, open up your ears and eyes and just tune in. That is your job, Morning Groovers. Easy peasy. Anyways,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일, 최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Alright, our next musician is Tupac. 오, 투팍님 나왔습니다. This is California Love.

And back to you, morning goobers. Let's see who else is here. Stubby morning goober is here.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보내셨고, 그리고 Ben's Pearl says, good morning, everyone. Hello, hell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그리고 조국님도 오셨습니다. 굿모닝 일 마치고 인사드립니다. 신나는 모닝그룹 선곡에 두둥실 몸을 맡기며 집으로 향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Must feel really nice. You have done your work. And now you're on your way home listening to some good groovy music played by 박은희 팀장님. That must feel so good. 아우, 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또 강아지들 산책 잘 하시고요. 제가 루틴을 다 알아버렸어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웬만한 우리 모닝그룹어들의 그런 루틴 좀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모닝그룹어도 그렇고 또 어떤 모닝그룹어는 뭐 아침에 어떤 운동하고 출근하시는지 이런 거 제가 다 꿰차고 있어요. 너무 소름돋죠? 계속해서 저한테 알려줘 보세요. 제가 더 많은 모닝그룹어들의 루틴 다 기억해드릴게요. It's really fun to know and learn about each one of you's morning routine. So yes, come on and let me know. Okay, back to MGQ&A.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done recently that you are proud of? 최근 들어서 스스로에게 self 칭찬해주고 싶은 일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랑해주세요. 3854 Morning Groover responded regarding this MGQ&A question. They said, 직장인인데요. 승진에 도움이 되는 토익 시험을 위해서 모 토익 사이트에서 매일 토익 RC, LC 꾸준히 풀고 있는 저를 칭찬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am an office worker and to help with my promotion, I want to praise myself for consistently solving daily TOEIC, RC, and LC questions on a certain TOEIC website. 그럼요. 이런 게 바로 칭찬할 만한 일인 거죠. 뭐 결과가 어떻더라도 뭐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히 뭔가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꾸준히 하는데 왜나안 되지? 이러면은 조금만 더 꾸준히 하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꾸준함 정말 어렵거든요. 이걸 하시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진하셔야 될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우리 3858 모닝그룹어, 3854 모닝그룹어 승진시켜 주세요! Give 3854 모닝그룹어 a big, big promotion. 승진되시면 자랑자랑 또 해주세요. 스스로 자랑스러운 일 결국에 저 해냈어요. 이런 소식 듣고 싶습니다. 사뚜기 모닝그룹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근에 스스로 칭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고 모닝그룹을 꾸준하게 청취하고 있다는 것 칭찬해주세요라고 해주셨고요. 신청곡은 Nowhere Fast, Streets of Fire OST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So come to think of it, there's not much for me to praise about myself, but the fact that I'm consistently listening to Morning Groove, that is something that I should be proud of. Oh, absolutely. And it's not just entertainment, right? 그냥 뭐 재미만 있는 거 사실 아니죠? 그냥 어떻게 아침에 좀 영어도 듣고 뉴스도 얻을 수 있고, you get updated on the weather and traffic, you get so much information. So just the fact that you are doing this so early in the morning every

Every single day, that deserves some big, big credit for sure. 그럼요. 이런 거 당연히 칭찬할 만한 것이 될수 있죠. 그리고 우리 사투기 머린 그룹은 최근에 조금 그술 줄이셨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칭찬 스티커 제가 드릴게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from little things to those big thing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should be proud of recently. 최근 들어서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것만큼 나좀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하는 일 있으면 마음대로 자랑해주세요. 문자번호 #1013 t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면서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사뚜기 Morning Groover. This is Fire Inc. Corporation, Nowhere Fast.

What a nice throwback jam. 도대체 오늘의 플레이리스트는 어디까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DJ Ba is outside the studio getting ready to spin it. Let's go. Alright, 질문이 모닝 그룹에서 인사 주셨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우리 질문이 모닝 그룹 이렇게 또 잦은 출첵, 꾸준한 출첵 너무 감사드립니다. Okay, so today's MCQ&A is about praising yourself about the things that you have done recently. 최근 들어서 어떤 거내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고 싶으세요? 하진 모닝 그룹 굿모닝입니다. 저는 1월부터 다니기 시작한 수영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저 자신을 칭찬하고 싶어요. So I want to praise myself for never missing a single Monday, Wednesday, and Friday swimming class since I started going on January. That's a huge achievement. 어우, 부끄러운데요? 제가 방탈출해서 문제를 잘 풀기 시작했어요. 이거랑 너무 비교가 되는데? 수영을 어떻게 월수근 중에 하루도 안 빠지셨어요? 뭐 급한 일 없으셨어요? You had no emergency where you had to just like skip one class, just a single one class? 뭔가 일적으로 뭔가 바쁘고 막 이런 게 없으셨단 말이에요? Like seriously, no excuse? 와, 하진님 진짜 멋지시다. 오늘 하진님 최고 찍으셨어요. 제 기준으로는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1월이면은 거의 반년 동안 이렇게 월수금 다니신 거잖아요. 그러면 또그 기간 안에서 막 수많은 내 몸의 변화도 있었을 테시고, 그죠? And maybe you have improved on swimming also. You have become healthier. 그냥 매일매일 건강해지고 멋져지는 나! 그걸 마음껏 만끽하세요. 우리 하진 모닝 그룹어. 와, 너무 부럽습니다. 멋지세요. Morningstar Praise Morning Giver responded.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고 단단히 훈육한 일,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A good thing I did recently was firmly disciplining my children without getting emotionally angry, even when they did something wrong. 이거 진짜 어렵죠? 감정 컨트롤 하는 거? 밖에서 누군가가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두분다 이제 자녀를 키우시고 계신긴 한데, 예, 오른쪽에 이제 앉아 계신 제딱 정면에서 윤동혁 감독님은 새 자녀의 아버지시고요. 또 우리 박원희 팀장님은 이제 아들, 어머님이신데, 과연 누가 끄덕끄덕 하셨을까요? 이 감정 컨트롤 하는 게 사실 아이들한테 진짜 중요하잖아요. 막 화낸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이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Sometimes it gives you the wrong impression if you show your emotion, especially when it comes to disciplining your kids. So you did a huge job. And maybe you have done it really well.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자 아이야 너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Put yourself in my shoes 뭐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아 근데 쉽지 않아요 아이가 아 싫다고 나 그냥 팝탕 달라고 막 이러면은 앉아 이러면서 조용히 해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요 아이는 근데 좀 다른 언어로 얘기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닝그룹들 너무 잘하셨어요 You guys are doing a good, fabulous job So let me know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want to praise yourself about recently? 최근 들어서 또 어떤 것들 칭찬해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또 삼아가지고 저한테 많이 자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보이는 라디오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내려왔냐고 말은 하셨지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잘했쥬라고 하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happy wedding anniversary. Happy 20th wedding anniversary. And looks like you have celebrated at your parents' house and also your in-laws. 이게 보통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결혼 기념일에 이제 양가 시댁 방문하고, 아, 아니에요. 보통 그렇지 않는데, 와, 너무 좋아하셨겠다. 그리고 그 취지랑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저희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Yeah, this is like a really touching moment because it's not really common for a couple to visit their parents' place or in-laws when it comes to their wedding anniversary. 그러면은요, 저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결혼하신 선배님들, 제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부모님의? 아니면은 뭐, 시댁의 그 결혼 기념일?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보통 챙겨주나요? 보통? 아, 그런 집도 있다고 하네요. 그쵸? 그러면 양가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신기하다. 오, 이게 집집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군요. 뭐, 어쨌든, you know, family should be together. And if there's some nice and good things to celebrate together, go ahead and do it. And just show themselves how, you know, grateful you are. Right? 가족은 항상 감사한 존재예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한번 이 기회를 삼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I'll continue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저 이제 어디 가지 마시고 돌아올 테니까요. Stay right there. 여러분들, 안전벨트 매시고 거기 딱 계세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by Bonnie Tyler, Holding Out for a Hero.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You're tuned into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and I'm your host, Summer PD. I'm so happy to have you joining us this morning as well.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and you can catch us on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All right, let's see more of your messages. 우리 서비님께서 또 다른 자랑을 보내주셨네요. 또 다른 칭찬 스티커 어디 한번 볼게요. 아내가 어제 옷 다려달라고 해서 다려줬어요. 잘해주라고 하셨습니다. So my wife asked me to iron her clothes yesterday, so I ironed them. Did I do a good job? And yes, you did. 이게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완전 부부 사이에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옷 다려줘 했는데 다려주고 또 와이프분께서 어 고마워 진짜 자기가 최고야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러면 뭔가 이렇게 기브앤테이크가 되잖아요. 이 칭찬 한마디가 막 뭔가를 더 해주고 싶게 만드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Doesn't it? You know, this one word of like praise or you know, whatever those nice words are being said out from your wife or your husband, it really gives you that motivation to do a better job for them, doesn't it? 뭐 그렇지 않아요? 좀 그럴 것 같아요. 옆에서 막 와 잘한다 잘한다 너무 최고다 막 이렇게 해주면 막 으쓱으쓱하면서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Anyways, you did a good job.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 요즘 이웃분들께서 가지, 호박, 부추, 오이 등등 농사 지으신 농작물을 종종 나눠주시는데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요리는 잘 못하지만 부추, 호박전, 대파, 김치, 가지 양념 구이 만들어서 나눠 먹은 저를

0: Rough Riders. You know, Teflon. Eve.
1: Yo, yo, yo, they wanna know.
2: Yes, yes, yes, where famous lyrics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Yo, yo, who's that girl?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It's going to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We call that 부캐 in Korean. And the lyrics stay the same. Well, not quite the same, but sometimes the same. But the delivery completely out of control. 오늘도 Lyrics Gone Wrong 코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낭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게스트가 또 자신만의 말투를 열심히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귀담아서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요.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it's a little quiz, so you have to guess the song title once you listen to the guest, whoever that might be, reading out the lyrics for you. 오늘은요, 누가 오셨냐면 정말 귀한 분 모셨어요. 오늘은 양희은 선생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에요. Welcome to the show, 양희은 선생님. A huge legend singer in Korea. If you're not aware, you must have heard of her song at least once in a while. 양희은 선생님께서 오늘 어렵게 오셨거든요. 가사를 또 이렇게 읽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바쁘신 와중에 가사만 읽어주시고 가신대요. 예, 다른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So let's have 양희은 선생님 to the program. 계신가요? 나와주시고요. 아, 네. Have some seat. 좋습니다. 읽어주세요. 랄랄랄랄랄라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너 이름이 뭐니? 작은 새들 뭐? 너 이름이 뭐니? 랄랄랄랄랄랄랄라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랄랄랄랄랄랄라 이거 뭐니? 그래, 너 너, 영철이 말고 너, 너 이름이 뭐니? 이쪽으로 날아오지, 이 소리로 들리니? 진심이란 말이에요, 나는. 난 영철이 제가 웃기지 않아. 날 보는 그 눈빛이 아주니 방긋 웃어요. 징징거리지 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너, 너 이름이 뭐니? Thank you! 양희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Oh my gosh. It's like the first time ever to have such a legendary guest on our show. Oh,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성스럽게 가사 읽어주셨는데요. Morning Groovers, did you just listen to that? Can you guess the song title? 과연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Surprisingly, this song exists. 정말 존재하는 곡인데 여러분들 어렵진 않으셨죠?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한번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Boyinan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랄랄랄랄랄라 이름이 뭐니? 뭔가 이게 약간 키였던 것 같거든요.
1: Like that was like the very, very important part of these whole lyrics.
2: 이름이 뭐예요? 너 이름이 뭐니? 예, 한번 맞춰보세요. 뭐 광고 CM송 아니고요. 아이돌 노래입니다.
1: So it's a girl group's idol song. So it's kind of a throwback jam too.
2: 약간 좀 지난 노래이긴 한데 여러분 너무 유명한 노래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고요. 우리 선셋 모닝그룹께서 꺄 부캐 부캐 오늘은 또 어떤 부캐 게스트가 오셔서 즐겁게 노래 가사를 낭독해 주실까요? 절대 썸머 누나 아니지롱 아니지롱 저 완전 아니지롱 누가 더 썸머래요. 그런 헛소문 다 헛소문입니다. 서비님께서도 그러라 그래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 뭐 그러라 그래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So she actually is a writer also.
2: 그러니까 양희은 선생님 자체도 부캐가 있으신 거죠. 가수이자 작가님이자 such an amazing person indeed. 우리 코코모닝 그룹께서 부캐 부자 썸머 PD님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양희은 선생님.

Oh, speaking of the book that I mentioned, it's literally the title of the book, 그러라 그래. 그러니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러라 그래. 영철이 걔나 따라가라 그래. 뭐 이렇게. 맞아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책을 소개하는 제가 라디오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딱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Anyways, oh, she also used to be a DJ of a radio show. 그냥 대선배님이시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양현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시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노래 가사 제목 맞추셔야겠죠? So we have to kind of like be grateful about her amazing work of reading those lyrics. So now it's your job to guess the song title. 너 이름이 뭐니? 너 전화번호 뭐니?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Let's have a listen to 양현 선생님 singing 행복의 나라.

장막을 거둬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And we all just listened to a very nice, innocent, soothing voice of Yang Yun 선생님 when she was a little girl. I just asked Park Geun-hye 팀장님 when this song was released, and she responded that this song came out back in 1987. 양인 선생님의 굉장히 또 젊었을 적, 소녀 시절의 노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니까 뭔가 샹송 불러도 되게 잘 부르셨겠다 이런 생각이 듣기도 했어요. Anyways, Morning Groovers, don't forget today's quiz. 이영준 모닝그룹버께서 진짜 양희은 씨가 온 줄 알고 유튜브 들어가 봤네요 라고 해주셨고 진짜 노력하시는 모습 감동입니다. 아침 시간이라 다시 라디오로 갑니다. So I first thought that 양희은 선생님 came to your show for real, so I had to check that out on Visible Radio. Well, thank you. 그 정도로 뭐 똑같았나요? 노력하는 그 가상한 모습을 보러 오신 거 아니죠? I tried. 우리 선샘 모닝 그룹업. 부캐가 양희은 쌤인지 김영철 님인지 너무 헷갈려. 행복의 나라 여긴 어디? 바로 모닝 그룹이라고 또 귀여운 뽀짝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I guess maybe I'm trying to follow 김영철 who's doing an impression of 양희은 쌤. 그러니까 제가 결국 따라한 거는 김영철 씨가 양희은 쌤을 따라하는 것을 제가 따라한 걸 수도 있어요. 약간 it got a little mixed here and there. 약간의 조금 섞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 알아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하진님께서도 양희은쌤 짝짝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희은쌤 제가 어디 감히 이렇게 또 따라하나요. 아 정말. And some answers came in too. 여러분들 이거 퀴즈였거든요. 양희은쌤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가셨는데 우리 퀴즈를 또 안 맞출 수가 없죠. So a few 답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라고 노래 가사를 보내주셨습니다. Oh, looks like you're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얼짱님께서도 매번 캐릭터 찾기도 힘드시겠어요. 그 정답은 find the character to personal like mimic.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제가 여태까지 등장한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the answer 정답입니다.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였어요. 가사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So if you take a listen to the lyrics again, you will get the idea.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거죠. 네, 양희은 선생님께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 이름이 뭐니? 이거 이름이 뭐예요? 저 작은 새들 뭐니? 이거는 제가 가사를 좀 섞은 부분이 있고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뭐 이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쉬웠습니다. And the lyric itself is very repetitive, so it's so much easier for you to catch the lyric.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라라라라라 이것만 알면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So yes, thank you for sending in your answers, Morning Groovers. And also for this particular segment, if you want to request a character that I should do an impression, feel free to do that. You know, if we want Summer to try this, the next time, you can always give me your opinion.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음에는 이분 섭외해주세요. 다음번에는 뭐 저분 섭외해주세요. 요즘 말씀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연락을 최대한 닿는 데까지 해보아서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since this is like a global radio show, it doesn't have to be a Korean person. 우리는 뭐 사실 뭐 외국에 있는 대통령도 모셔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누구 모셔주세요 뭐 이런 거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열심히 섭외해볼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That was it for today's Lyrics Gone Wrong segment. 오늘의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get back to today's topic. 이제 모닝 그룹 다시 MG Q&A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나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So we're going to continue and talk about the things that we have done recently that deserve some self-credit.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켄 모닝그룹버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 부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맥주를 맛있게 먹고 병뚜껑 모으기입니다. 여러 나라 맥주도 맛보고 그리고 병뚜껑을 보면 그때 추억도 생각나고 좋아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맥주를 줄인 게 최근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병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one thing that I should give myself a self-credit is that I'm able to drink beer really well. I enjoy drinking beers and I also like to collect the lids of the beer.
But recently, for the sake of my health, I have reduced drinking, so I only drink a bottle a week. 그래요. 이 맥주를 뭐잘 드시고, 막 병뚜껑 모으시고, 너무 좋은데, 일단 줄인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이렇게 즐기시고 맥주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일주일에 한병 굉장히 많이 줄이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So you definitely deserve some credit. 그리고 병뚜껑 모으시는 거 취미라고 하셔가지고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다양하게 모으셨다. 저는 그냥 단순히 뭐 한국 맥주 병뚜껑 모으셔서 이걸 어디다 사용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So I was kind of like wondering to myself, so what do you do with the beer lids? Like, what do you do after you collect them? But you have obviously made a piece of art right there. 뭔가 이렇게 지도에다가 이렇게 병뚜껑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뭔가 예술 작품

꿈을 만드셨네요. 어쨌든 이런 것도 추억이 되겠다. 왜냐면 여행 갈때그 마그네틱 보통 막 사고 모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맥주병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쫙 펼쳐가지고 보면 또 그거 나름의 또 매력이 있기는 하네요. Wow, never saw someone who would collect their beer lids and make a piece of artwork like this. So that's amazing. 줄이셔가지고 좀 천천히 모으시겠네, 이제는. 그죠? 근데 여행 갈 때마다 하나씩 보면은 진짜 추억이 생각이 나긴 하겠어요. 그죠? Thank you for sharing this. 우리 모닝그룹어들 계속해서 셀프 칭찬 어떤 거 하고 싶으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또 칭찬할 게 뭐가 있었냐면요. 저는 먹고 항상 누웠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건강 진단을 받고 나가지고, 최근에는 먹고 걸으러 나가고 있어요. So I really consider digesting myself really important. So that's what I do. 먹고 나서 그냥 밖에 못 나가잖아요. 비 오고 이러면은 그냥 뭐든지 해요. 집안일을 막 다시 꺼내가지고 막 하든 뭘 하든 절대 먹고 바로 눕지 않기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So I deserve some credit for that because obviously you get really tired and sleepy after eating a bunch of food. 이 혈당 스파이크 와서 자고 싶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졸리단 말이에요. 밥만 먹으면. 근데 귀신같이 너무 막 잠이 찾아오고 이러는데 그거를 꾸역꾸역 억누르고 일어나서 막 진짜 무슨 화장실 청소를 하든 화장실 청소도 되게 자주 하죠. I've been mentioning about this a couple of time on air already. 뭐 그렇기도 하고 뭐 빨래를 하든 뭘 하든 뭐 분리수거를 가든 I just do not lie down in bed.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말 TMI죠? 어쨌든 이런 거다 좋으니까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나좀 칭찬받을 만한 일 있어요. 자랑 많이 많이 해주세요. Okay, so since we have mentioned a song on this segment, Lyrics Gone Long, let's take a listen to finally 4 Minute 이름이 뭐예요?

And hello to all of our morning groovers who are still checking in. For example, like 평양냉면님, 모두 썸머닝입니다. 여기는 비가 제법 내리네요. So it looks like in your area it is raining pretty deeply today. 여러분들 지금 어느 지역은 비가 오고 또 비가 안 오고 쨍하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Please take out an umbrella if you're heading out today. 펭귄킬러 모닝 그룹어 며칠 전 양희은님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셨는데 예? 걔는 제 후배예요. 라고 조용필님의 노래에 지적을 할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많이 웃었어요. 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다시 해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asking me to cast Donald Trump again next time. Okay, I will take that into a consideration. 아, 맞네요. 조용필 선생님의 또 선배시죠? 양현 선생님이. 와, 용필이네 후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양현 선생님이시네.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She's really talented. Like, she has her career in her singing area already. She used to be a DJ for a long, long time. And then, like, now she's out there writing books. 그 누구도 양현 선생님에게 뭔가 이렇게 존경을 안 하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너무 멋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감히 썸머가 따라하나요? 양인 선생님을. 다 해놓고서는 뭐래니? Okay, for our MG Q&A, Sunset Morning Guru responded,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티봉이 여기 있어요. 제 옆에 있어요. 제가 머리 막 만지고 있는데 티봉이 이리 오세요. 약간, 네, 여기 티봉이한테 인사 건네주시고요. 어, 티봉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손 흔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손 흔들 때가 진짜 최고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So, 티봉이 is saying hello to you. If you're curious, come watch us on Beable Radio. Anyways. 제철에 싱싱한 생과일 주스를 계속 마시고 있어요. 어제도 수박 주스 마셨죠용. 수박의 달콤함과 황홀함을 느낄 수 있는 곡, 해리 스타일스의 Watermelon Sugar 신청합니다. 모구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recently you're drinking some fresh fruit juice to yourself. Yesterday you had some watermelon juice and it's so sweet and nice. 맞아요. 과일 주스 생으로 또 갈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괜히 막 비타민 마시는 것 같고 피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기분. So it's a really, really good feeling when it comes to drinking those fruit drinks, you know? 직접 갈아가지고 만들어서, 아, 피부 좋아진다. 이런 기분으로 먹으면 진짜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더 매일매일, 매순간 예뻐지시고요. 우리 선셋 모닝 그루버. Let's all enjoy this song together requested by our one and only Sunset Morning Groover. Here is Harry Styles, Watermelon Sugar.

The song that we heard after Harry Styles' Watermelon Sugar was Adoy with Don't Stop.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s get back to the topic. 어떤 것들 최근 들어서 칭찬하고 싶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민준 리나맘 오셨습니다. 요맘때쯤, 이 시간쯤 항상 와주시는데 오늘 주제 덕분에 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어요. 전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개발하는 거 셀프 칭찬 해주고 싶습니다. So today's topic is really making me look back and I would like to praise myself for giving myself some self-development even after getting married. 그러니까요. 우리 민준 리나맘 되게 열심히 사시잖아요. 이것저것 하시면서 도전도 하시고 도전에는 정말 어떤 제한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나의 그런 결혼 스테이터스 뭐 아무 상관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도전인 것 같아요. It's free. It's out there and it doesn't cause not allow public self-praise. Well, 굉장히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but being modest itself That's something that you have to praise yourself for because it's so important. Nice words from other people. I think that is the place where you have to be really be careful.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너무 멋져, 선마피디님 너무 최고예요 이렇게 칭찬을 해줄 때가 저는 제일 위험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냉정한가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나락을 갈 때는 최고로 이제 각광받을 때 각이 더 이제 치명타가 크거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it's so important for you to be humble and be a modest, even though you're getting all those praise from other people, even though they say that you're the best person ever. Yeah, and just keep on going. Stay humble. 제 인생의 뭔가 모토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무 이렇게 좀 나대는 것보다는 겸손해라. 이거를 스스로에게 항상 이렇게 좀 되새김하고 있습니다. You know, back in the days when someone would praise me, someone would say, Oh, you're so pretty. I'll be like, I know that. You just found that out. But I decided not to do that. I'm always going to be humble and try to be a modest, just like Benz. And it's a good character to be with. 우리 닥터 페이퍼님께서는요. 오늘 모그 출첵 1등 칭찬해 라고 하셨습니다. Oh yeah, indeed. You are the first person to send in a message for Morning Groove. So that means you checked in for the first. And you came first. You managed to sit on the very front row. So that deserves some credit. 오늘 출첵 1등 칭찬 드리고요.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이면식의 고독한 바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Looks like we're gonna play that song for you for the closing song. Thank you, Morning Groovers,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모닝그루브에서 다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Like, you wouldn't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 should get some praise for on your ordinary life because you're always so busy doing your stuff. So this is the chance given to you to think about those things because those are very important in your life.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을 지탱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닝그루브를 듣는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또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기회 가져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So use this opportunity,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for the rerun 7 a.m. in the morning. And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Dr. Paper, who managed to tune into Morning Groove super early this morning, who deserves some credit. 오늘 1등 오늘 출석 체크해주신 Dr. Paper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면식의 고독한 바다. This has been Summer PD. I hope you guys have a wonderful day, wonderful week.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Live I Alone였습니다. 와우, Live was one of those, I guess, late 90s band, hard rock band. I used to listen to a lot. 오랜만에 선곡해봤습니다. Live I Alone. 이 밴드명이 Live라서 it's really hard to search for their music online. 참 이런 Live라는 단어로 그룹명을 하는 것도 대단한 배짱인 것 같습니다. I think. They are pretty confident about themselves, I think, naming themselves Live. Hey there, everybody. Happy Thur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at 1012-1013. Today is July 9th, and the time is almost 10:06 a.m.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radio waves on the 101.3 megahertz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through our Boina Radio, I'm very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If you are in the mood to talk to us,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 여러 곳 마련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침 생방에만 해당이 되고요.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샵 1013에 문자 보내주시면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And don't forget we have a couple of reruns. 재방송이 두 번 있는데요. 첫 번째 재방은 6 p.m. and the second one is 2 a.m. 혹시 생방 못 들으시는 분들은 재방으로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Hope you're having a fine Thursday morning. 요즘 온라인 인간관계도 이 현실의 사회생활만큼 감정 소모가 큰 시대입니다. These days, our online relationships can be just as emotionally exhausting as our real life ones. It's kind of really hard to kind of divide what is real life and what is not, right? I mean, all of it counts as real life relationship. 생각해보면은 온라인 관계, 예를 들어서 뭐 동호회라든지 팬카페, 팬카페, 커뮤니티, 오픈 채팅, 소셜미디어 친구. 사실 그냥 탈퇴해버리거나 언팔을 한다고 그러죠. 언팔을 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인 서로 익명성이 보장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그 오프라인에서의 인간관계와는 또 다른 결을 가진 관계이기도 합니다. So if you think about it, so many of our online connections, you know, fan communities, hobby groups, open chats, social media friends are built differently from our everyday relationship. Because most of the time, you can simply leave the group or hit unfollow, and that is the end of it. Because there is a layer of anonymity, that is, and distance that doesn't really exist offline.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에서는 아무래도 문자로만, 글로서만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표현력의 한계, 또 소통에 있어서의 이 오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 또 이제 그 온라인 세계의 소통이죠. Because online communication happens through text alone, there's always a limit to how well we can express ourselves. So I guess it is much easier for messages to be misunderstood, and which is why we have to be even more thoughtful and careful about how we communicate online.

보면은 뭐더 쉬울 것 같은데 더 어려운 게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이제 소통이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친척 한 20명 정도가 있는 이 그룹톡이 있습니다. 친척 어르신들 뭐 사촌들 다 있는. 근데 그 방을 진지하게 나올 것을 저는 고려를 했습니다. Recently, I found myself seriously considering leaving a family group chat. That is more like a relatives group chat with about 20 members, I think, in it. 한 친척 어르신이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관을 갖고 계신데, 뭐 사실 대부분의 친척 어르신들이 그런 성향이긴 하지만, 이한 어르신은 지속적으로 그 관련 글이나 기사를 올리면서 뭔가 도발을 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 솔직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글에 매일 노출이 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폭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So, one of my older relatives has a very strong political view, and he constantly posted, very offensive political articles and very provocative political comments. I've never responded, but I felt like being exposed to those kind of messages over and over again really took a toll on me. 그래서 나올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참고 참고 또 참자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So in the end, I stayed, telling myself, just let it go, and they're your relatives, right? 이렇게 인연 끊을 거 아니잖아. 그러면 나오지 말자. 그냥 참아, 네가 이렇게. 그래서 참 온라인 세계에서도 결국은 이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명절 이 피로 같은 게 있잖아요. 명절에 이제 친척들 만나는 그런 피로감 같은 게막 24시간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Whenever you go meet your relatives during holiday period, there is that stress, right? And I felt like I was exposed to that stress, like 24/7 and 365 days a year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 채팅방, 동호회, 뭐 온라인 커뮤니티 많은 그런 온라인 그 그룹에 속해 계실 텐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커뮤니티를 나와야 했던, 정말 나오고 싶다, 탈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또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Have you ever left a group chat or some kind of any kind of online community or fan club, without saying goodbye or by saying goodbye, you could have said goodbye, right? Properly, right? And what made you decide it was time to leave and what kind of reason? 오늘은 그런 이야기,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또 이제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답변은요, 아까 말씀드린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50원의 문자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룸 여러 곳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여러분들 답변 기다리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Pet Shop Boys, I Get Along.

Pet Shop Boys, I Get Along 이었습니다. So, online communities and, you know, communication via online groups, that is the topic for today. 자, 온라인에서는 좀더 조심해야 되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You know, the saying, right? It's not what you say, it's how you say it. 그런 의미에서 이 온라인상에서의 이 아다르고 어다름, right? These days, there's also the emoticon, 그죠? 이모티콘의 사용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The use of emoticon can be received very differently from person to person, even those 흐흐 or 크크 or whatever. 약간 그런 expression들 있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 잘못 쓰면은 그걸 잘못 받아들일 수 있고, so online, you know, etiquette and communication is very important and it's so difficult. It's very exhausting, to say the least.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온라인 어떤 관계를 거의 안 하려는 주의거든요. Unless, you know, just a close friends, you know, we would talk online, you know, through Facebook and or whatnot. But other than that, I try not to be engaged in any, I don't know, I wouldn't say deep, you know, communication.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정보 교환만 하는 정도. 예, 그런 걸로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I don't really wanna get into it, you know. 하지만 뭐 가족과의 그런, 친척과의 그런 단톡방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관계만은 아니잖아요. You know, if you are a part of, you know, relatives or, you know, family group chat, right? It is sort of online and offline combined together. 그래서 온라인 이 소통의 피로, 그 다음에 offline 소통의 피로감이 뭐 이렇게 굉장히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집약된? So it is, it's not easy, right? Let me put it that way.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채팅방이나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를 나와야 했던 적이 있는지 and why have you ever had to quietly leave a group or online community? That is the topic at hand today.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백아연 and 박지민 왜 하늘은

백아연, 박지민, 왜 하늘은 originally sung by 이지훈, right? 좋습니다. Let's get to a message. 3998님께서는 이런 경우 어린 친구들이 많거나 대화나 소통의 어려움, 이미 친분이 생긴 사람끼리만 대화를 하거나 뭔가 결이 안 맞는 경우 등 조용히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지어진 친분으로 뭐랄까 끼기 힘들 때. 반갑습니다. 이규PD님, QT님들 이렇게 3998님 메시지 주셨는데 I've quietly left

online groups before, usually because members were much younger or didn't really click with the conversation. Sometimes, you know, already everyone already had their own circle and it was kind of hard to fit in. I guess that happens, you know, on and offline. 그죠? 뭔가 이렇게 이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틈바구니 속에서, you know, when people are already so close together, it's kind of hard to fit in. 그런 vibe, 내 결이 아니고 또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빨리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You don't have to stay there, you know, I mean, unless you have to, right? 뭔가 꼭 있어야 되는 그룹이 아니면은 아, 나의 분위기, 나의 vibe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 나오는 것도 또 이 정신 건강이 더 좋지 않을까요? 3958님,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we'll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and part 2 of the show. This is Sigrid, Never Mind.

Messenger from Facebook. I guess the inactivity of it because we are now in a different path. 그렇군요. That is, I guess, the most natural scenario where you leave a group or you, I guess, a group is almost kind of like in defunct mode, right? 뭐 아무래도 이제 서로 갈 길을 가다 보니까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져서 멀어져서 그냥 뭐 이렇게 inactivity한 그런 아무런 이게 벌어지지 않는 그런 그룹도 있을 수 있는 거죠. I guess that is the most kind of a natural, you know, sort of a digression of a chatting room, right? 그런 경우가 뭐 nobody gets hurt in those kind of situation. 그런 경우는 아무도 뭐 기분 나쁘고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참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일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생각이 많이 들긴 하죠. 그죠?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이크 뷰블레 and Brian Adams, After All.

마이클 부블레이, 브라이언 아담스, After All. 그럼 브라이언 아담스로 한번 이어보면서 Let's wrap up first half of the show. Here's Brian Adams, Summer of '69.

our number two of our show.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YouTube i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but we are right here as 보이는 라디오.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항상 열려있고요. 문자는 샵 1013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e're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 your stories in relation to our question or just random thoughts about the show, you know, shout-outs or 출첵. Just a little message that we are that you are tuned in to our show from wherever location. 그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연락 주시면 항상 저희는 반갑습니다. So online community and you know those little societies that we belong to online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소셜 미디어 팔로잉 하는 친구도 있고 I guess a cafe is a very popular term for online, you know, communities, right? Or just a random, you know, themed sort of a communities that we go to, right? 뭐 약간 눈팅만 하는 이게 남들의 이제 글만 보는 그런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 하는 그런 밴드 같은 커뮤니티도 있고요. All kinds of communities that we see online. 어떤 이유로 그 커뮤니티를 떠나야 했는지 아니면은 뭐 if you are part of a certain community for an extended time, you know, what made you stay in that community for such a long time? 계속해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커뮤니티라면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 머물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5750님께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초대되는 방에서는 나오고 싶어져요. I always feel like leaving a group chat that I was added to without being notified first. 아, 알아요. 그런 채팅방 가끔 있죠. 일 관련 방은 어쩔 수 없이 남겨두고 있지만 예전에 한 달 동안 배웠던 테니스 코치님이 자꾸만 이런저런 단톡방을 만들어서 잔뜩 초대를 하시는데 그 방에서는 바로바로 나옵니다. There's a tennis coach that I trained for about a month, and he keeps creating new group chats and adding me to them. And those are the ones that I leave almost immediately. 예전에 몰래 나가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능이 아직 있나요? I guess those kind of features could really come in handy, right? Those leave silently feature on some of the you know apps or you know communities, right? 그런 초대방은 그냥 대놓고 나오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That is so just rude, right? Just inviting people without asking them even. 그렇군요. 5750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담아 이 곡을 신청하신다고 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Mariah Carey, Vanishing.

Yes, Mariah Carey Vanishing. 모라이어 캐리님께서 어떤 그룹을 해서 사라지고 싶다라는 뜻을 담은 곡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Just I imagined Mariah wanting to get out of online group chat, just wanting to vanish and sang this song. 물론 아니겠죠, 그런 의미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쿨피스님께서는 모임이나 클럽들은 처음 결성할 때 마음과 목적이 시간의 흐름으로 달라져 있을 때 탈퇴하고 싶지만 참고 있으니 거의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때 시원하게 해체되더라는. I usually feel like leaving a group chat when its purpose and spirit have changed over time. But I tend to hang in there. But interestingly, when almost everyone ends up feeling the same way. The group often sort of dissolves on its own. 그렇죠. 흔히 이제 모임 같은 게 이제 초심이라는 게 있는데 초심과는 많이 뭔가 변질이 됐을 때, you know. That first love and first thoughts and the first motivation of forming that the community gets kind of dissolved and that kind of vanishes, then you know, usually the meeting itself kind of dissolves on its own. Just like Kulpis님 says, 그런 경우도 많이 본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연 중에서 규정 어기는 사건들은 물론 저도 싫지만 나도 조금은 하지 않았나 돌아보면서 신경 끄기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I think I might have broken some

some rules myself. So I'm practicing the art of letting things go.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1232님께서는 나갈 때는 미련 없이 나가야죠. 크크. Don't look back in anger. 그러나 또 어디에서 마주칠지 모르기에. So you have to kind of really practice the art of ending well. Ending sort of with no hard feelings, right? Because, you know, you never know where your path might cross again with those people. 그죠? 이렇게 유종의 미를 갖고 또 끝내는 게 나가면 나갈 때는 나가더라도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죠? Don't Look Back in Anger라고 하셨으니 또 그 노래 안 틀을 수 없잖아요. 그죠? Live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Oasis, Don't Look Back in Anger.

Don't Look Back in Anger, Oasis live 버전이었습니다. 떼창이 멋있네요. 그죠? Not as good as our 떼창. 우리 한국 사람들의 떼창 수준은 아닌데 스카프드르 낙타님께서 떼창이 거의 우정의 무대 수준이네요. 우정의 무대. Is it still on TV? Those military servicemen show. 와, 좋습니다. 헤일리님께서도 오늘 사연 주제에 대한 관련해서 동호회. 저는 결혼 전 다니던 수영장에 수업을 들으면 강제 가입되는 동호회가 있었어요. 당시 연수반이어서 그런지 프라이드가 하늘을 찌를 듯한 분들이셨죠. 회비가 매달 있었어요. 스승의 날이나 명절마다 선생님 선물 명목이었죠. 근데 그런 이벤트가 없는 달은 갑자기 연수반이라고 쓰여있는 못생긴 단체 수모를 맞추고 수업 시간에 같이 쓰자고 했어요. 제 수영복과 어울리지 않는 강렬한 레드 컬러였죠. So before I got married, the swimming pool that I went to had a club where you were basically automatically joined in. We paid monthly dues for teachers' gifts and even had to wear a matching bright red swim caps that I didn't really like. 그러다가 이제 회비가 차곡차곡 모여서 첫 회식을 하게 됐는데 그 날짜가 제가 수영 그만두는 제 결혼식 날인 거예요. The club planned its first dinner on the exact day of my wedding. That was when I actually wanted to quit at the swimming club. 그래서 평소 회원들에게 개인적인 얘기를 전혀 안 했던 터라 조용히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크게 샤웃 하면서 통쾌하게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저 내일 결혼해서 못 와요. 라고요. 지금 다니는 수영장은 이런 게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So I've been planning to leave quietly, but instead I got to announce, you know, sorry, you know, I'm not coming anymore because I'm getting married. It turned out to be the perfect way to leave, and I'm really glad that my current swimming pool doesn't have anything like that. 와, 그 수영 동호회 또 코처가 좀 대단하죠. 또 I think it could work in a good way because you know sometimes swimming, if you have a swimming mate who can kind of motivate each other and give each other like courage. Sometimes you know swimming, you need that. 가끔가다 옆에서 뭔가 푸시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물론 코치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만 또 그런 친구가 있는 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I never had one anything like that, right? 근데 뭐 그런 저희 장모님도 수영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My mother-in-law is, really enjoys swimming and she seems to really enjoy the company that she has whenever she goes to those you know swimming clubs and swimming pools or whatnot. 그렇군요. 근데 왜 결혼하시는데 왜 수영을 못하나요? 계속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그게 계기가 되었는지.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헤일리님. 앤디 마이크님도 제가 그 동호회를 나왔다면 그 당시에 나에게 뭔가 맞지 않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시면서 신청곡 함께 주셨는데요.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와 같다면 김장훈 kind of listening to this song kind of interesting that the first chorus right he kind of sings one octave down 첫 코러스에서는 이제 한 옥타브 다운에서 그 다음에는 한 옥타브 높여서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 Didn't really notice that while listening to that song. So one more message, and we'll get to our In This Cover segment for the part four of the show. 3998님께서도 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 불순한 목적의 사람, 특히 여성 회원에게 뭐랄까 치근거리거나 하는 그런 대화방도 있었는데 문제는 강제로 내보내도 완전 차단은 어려운지 계속 드나들어서 제가 나와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참 별의별 사람 많아요. I was once in a group chat where one person kept flirting with the female members and had the clearly wrong intentions. So even after being kicked out, he somehow kept coming.

back, and so I ended up leaving instead. 그렇군요. Yes, anonymity, I guess, is, you know, 양날의 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또 이 온라인 커뮤니티이죠.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참 오늘 다양한 의견,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we'll be back with the In This Cover segment, part 4 of the show. Here's Journey, Any Way You Want It.

Welcome to In Discover. In 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인디와 discover, 인디.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는 의미로 만든 코너명입니다. We're trying to uncover as many gems in the Korean indie scene. 숨겨진 명곡들을 많이 발굴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with this segment. We have five new songs actually prepared for today. 첫 곡으로는 I don't think we have ever played a instrumental on this segment. 첫 연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This track is by pianist 조성은. 추천 이유를 아주 정성스럽게 써주셨는데요. 이런 추천 이유를 보내주셨습니다. 1012-1013이 방송되는 오전 10시부터 12시는 하루의 에너지가 가장 맑게 깨어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피어나는 마음, 이 곡에 경쾌하고 따뜻한 타건음이 흐른다면 분주한 일상을 보내는 청취자분들에게 잠시나마 마음이 환해지는 순간을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담아 보았습니다. I believe the hours between 10 a.m. to noon when this program is on the air are when the day's energy feels its brightest. My hope is that the warm, uplifting piano sounds of this track can offer listeners a brief moment of light and calm in the middle of a busy day. Wow, what a reason to really listen to this song. 감사드리고요. 조성은 씨의 곡입니다. 피어나는 마음.

피어나는 마음이었습니다. 조성은, 피아니스트 조성은 씨의 곡이었는데, I think her explanation and reason to play during this time of the day is perfect, I think.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딱 듣기에 좋은. You know, I love a piano instrumental, right? I think you know that if you have been listening to this program long enough. 잘 들었습니다, 조성은 씨. 스콜 위즈덤님께서 곡을 듣고 에릭 사티 같은 감성의 설레임, 상큼함 한 스푼씩 Think of gentle, minimalist charm of Eric Satie with a touch of excitement and splash of freshness. Exactly. 정말 또 좋은 평을 남겨주셨는데요. 헤일리님께서도 비 오는 날 어울리는 피아노 선율 이렇게 스카프드르 낙타님도 스피커로 들으면 더 울릴 것 같네요. 오늘 같은 날. 크. 이렇게. 역시 피아노가 확실히 어울리는 그런 날 또 이렇게 선곡이 되었네요. Okay, let's move on to our second Indiscover artist. A little turn of mood here with this track. 김아름 씨의 곡인데요. 2018년 발표된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김아름 씨 is a lyricist and a vocalist. 작사가 겸 보컬리스트이신데 특이한 이력이라기보다는 이 Lovely's 수지, 엄정화, 여자친구 이런 가수들의 코러스 세션으로 활동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She is like a session chorus singer for a lot of, you know, famous singers. 그럼 코러스 싱어이셨다면 상당한 어떤 노래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된 거죠. Being a chorus singer means that you are very fundamentally sound with your singing. 보니까 김아름 씨의 팬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굉장히 하드코어 팬들, 열혈 팬들이 많으신 걸로 이렇게 보여져서 정말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t must feel good to have that kind of you know, fanship, you know, from different people. 그래서 김아름 씨의 약간 시티팝 바이브가 느껴지는 곡이거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입니다.

our second and discover artist, Kim Arum Sun입니다. Nice, very nice, chill city pop vibe with that song. 5750님께서도 목소리가 정말 lovely. City pop 감성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크흐흐 이렇게. Such a lovely voice, and I just can't really focus listening to this kind of city pop music. 뭔가 어디론가 이제 가고 싶죠. 뭔가 마음이 들뜨고. You feel like, you know, you are off to somewhere. Feel like going somewhere on a trip or something. And 1232님께서도 광고 음악 같기도 하고 목소리가 정말 여성 아리따워요. Very feminine voice that Kim Arum Sun has. 잘 들었습니다. 본인께서 직접 재킷까지 일러스트레이터 역할까지 하신다고 하셨다고 이렇게 코멘트가 돼 있는데요. Please do check it out. 김아름 선이었습니다. Second in discover artist. Before moving on to our third artist, I just realized that, you know, we have this playlist of everybody who applied for this in discover segment. I actually uploaded that playlist on our you know, YouTube channel, TBS EFM Archive. 한 200곡 정도 되는데, 와,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끝이 없는, 파도 또 나오는, it's just an endless dig of jams, digging of jams with this playlist. 항상 그렇게 느껴집니다. 계속 들으면은 두 번, 세 번 들으면 다시 들리고, 더 좋게 들리고, 그런 음악도 너무 많고요. And before moving on, 5236님께서 regarding the first song, 조성은 씨 음악에 대해서 너무 well-made이네요, 조성은님. 이런 음악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Such a well-made track, the piano instrumental by 조성은. And thank you for the music, and I want to cheer you on. 그렇군요.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5236님. 모든 분들 다 응원합니다. 세 번째 트랙은요, this is a track from 덕호 씨. 덕호 씨는, 이 밴드 슈퍼키드의 프론트맨이셨던 이 허책의 캐릭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덕호 씨. We definitely remember the band, the Superkid. 아, 그 프론트맨, 그분의 프로젝트 밴드였군요. Didn't really know that. 2025년에 발매된 그런, 감성 R&B 레트로 팝 곡인데요.

Yes, Dokushi featuring Hezhi, 영원한 여름. Nice track, don't you think? It's a song that really captures the wistful memories of a summer night. 뭔가 아련한 여름밤을 추억하는 그런 곡인데요. 뭐, 여름밤이 아니라 여름을 추억하는 곡인데 뭔가 이렇게 막 닭살이 돋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It's really genuinely moving listening to this song. Gives me goosebumps. 잘 들었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fourth artist. This is a band named 302호. 302호라는 밴드인데요. 세 분의 멤버가 계신데, 색소포니스트, 재즈 연주자로 활동 중이신 색소포니스트 정재원,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인 공두형, 그리고 또 보컬의 풋사과님. 이렇게 세 분의 이 조합의 밴드인데요. 색소포니스트, 기타리스트, 보컬리스트. Very unique combination of musicians there. 한번 들어볼까요? 스무스 재즈로 일단 들려지는 그런 곡인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굉장히 또 어울리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302호입니다. 토요일 밤에.

302호 토요일 밤에 집에 가기 싫어. 제가 부르니까 약간 좀 아저씨 필이 방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I'm really sorry. 밴드 302호님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와, 나이스 트랙. 진짜. 스무스 재즈, I think. 진짜 너무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There's just so great amount of talent out there, talented musicians out there that we need to get to. 정말 발굴해야 될 뮤지션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as a last song, I leave you with this another band called 코브. 코브는 이제 싱어송라이터 역시 약간의 퓨전 재즈와 R&B 성향의 장르 하는 분인데요. I think it's a band, I believe, right? 좀 비슷한 느낌으로 아주 칠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So remember, cutie name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I leave you with the Kobe, KORB. 내가 널 사랑한 게 죄다.

今天节目开始，先给大家带来一波回忆杀，一首 Produce 101第二季主题曲 Pick Me， 打开你10年前的选秀回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That was Wake Me Up by Avicii. Wake up, everyone. It is time for your favorite show, Morning Groove. I am your host, Summer PD. How are you all feeling today? 생각을 좀 해보니까 저도 막 운동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운동 가기 전까지는 진짜 너무 하기 싫어요.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막상 운동 다 끝나고 나면 내일도 열심히 해야지, 내일도 와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되잖아요. 신기하게도 그 기억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다음날 또 가기 싫어집니다. 무한 반복인 것 같아요. And maybe that is the trick, everyone. We're terrible at remembering how good we feel when doing something that we don't want to do, like workout afterward. But we're excellent at remembering how hard it looks before we even get it started. So today, if there is anything that you have been putting off, just try borrowing a little happiness from your future self. 다 이제 좋은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고 하는데 우린 주로 어려운 점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또 그 좋은 느낌을 조금 더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Morning Groovers, we are live in the studio. 오늘 역시 생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Morning Groove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So find us on YouTube by searching for TBS EFM on YouTube.

YouTube to watch us live. 아, 그리고 또한번 언급 한번 해볼까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015 오는 전화 받으셔서 모닝그룹을 청취하신다고 하면 만약에 청취율이 대단히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TBS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또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모닝그룹을 듣는다고 말씀 부탁드려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t me check your messages now. 또 누가 누가 모닝 그룹 듣고 계신지 인사 많이 많이 건네주세요. Just like Young H Morning Groover, 우리 반장님이시죠.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빠바밤, Good morning, 까꿍. 오늘 우리 썸머 크리스티나 PD님 게스트로 나오시는 거 맞죠? 너무너무 설렌 나머지 저도 잠못 잤어요. 빨리 뵙고 싶어요, 행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somebody is excited about today's special guest, Christina. 맞아요. I think she's on her way at this moment. 오늘 운전길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It's raining outside. It's actually pouring raining at this moment. So please drive safely. 아, 또 안전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티나 피디님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오고 계시는 길에.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업 닥터 페이퍼 상민님 greeted me. Good morning. Thank you. Thank you. 조국 모닝 그룹업 Good morning.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제는 일하면서 간만에 비를 거의 안 맞고 일해서 행복하게 아침을 맞이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모그 가족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So yesterday I didn't get any rain, so I was able to work nice and dry. 그래요? 주로 비를 맞고 그러면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 뭔가 일하는 그 컨디션상 야외에서 일하시니까 우산 쓰고 막한 손으로만 일할 수 없으니까 그러신가 보다. 아, 진짜. 이비 오는 그 요즘 시즌이 뭔가 야속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오늘도 비안 맞으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퇴근 중이신가요? 조금모닝 그룹어. 항상 이렇게 출첵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안전하게도 퇴근 잘 하시고요. 모닝 그룹을 들으시면서 편안한 퇴근 타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Water Tank Morning Groover said, 오늘 강원도 출장 가고 있어서 다시 보기로 뵙겠습니다. Oh no! 가지마! Don't go! 가지 마세요! 라고 하기에는 또 출장 가셔야 되고 또 우리 본업이 있잖아요. So we gotta work, you know, we gotta go where we gotta go. If you have to go to Gangwon for your business trip, yeah, off you go. 다시 보기 또 제가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죠 뭐. Yeah, you can always check that out on TBS EFM's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where I get to upload all of the reruns. 제가 예쁘게 썸네일도 막 제작해가지고 다시 보기 막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TBS EFM 모닝 그루브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누가 누가 저한테 인사 건네고 싶으세요? If you wanna greet me, do so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저한테 인사 건네고 싶으신 분, 여러분들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이리로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And also, if you're tuning in through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우리 차니송 모닝그룹업께서 Good morning! 왜 공이 전화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회의 중이라도 받을게요. 와, 100점 만점 1000점. 만점에서 1000점이면 줄어든 거 아닌가? But anyways, I want to give you a huge credit for this attitude. You have like the best attitude ever. So you will pick up the phone call from 02 even though you're in the middle of a meeting. Now that is the attitude. At least during this audio research period, you gotta do that, you know? To give some support for this fabulous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아, 이렇게 약간의 서포트. 이런 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모아지다 보면은 언젠간 TBS 방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Morning Groovers! I want you to get all excited about today's guest. 오늘 아까 게스트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오늘 이 모닝 그룹을 진행을 하시던 크리스티나 서, the elegant 서, will be joining me in the studio at around 8 a.m. unless she's late. 제가 신신당부했거든요. 7시 50분까지 오시면 좋겠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컨디션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안전하게 오시고 계신 건지, 잘 오고는 계신 건지, 부디 우리 크리스티나 서 PD님의 안전한 출근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빌어 주시고요. So she's gonna be joining me for today's segment, Coin 노래방.
너무 재밌겠죠? 크리스티나 서와 써머의 collaboration on Coing 노래방. 어떤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You know that I always throw you guys a question for Coing 노래방 segment, that TMI quiz. It's not

Not going to be about me today. It's actually going to be about Christina today. It's all about her. So she's going to be throwing you guys that question. So get ready for that TMI quiz as well, everyone. It's going to be so much fun, everyone. 여러분들, 일단 오늘 들으신 분들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왜냐면 오늘도 재밌을 거거든요. 저만 믿어주시고요. We're going to now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Cause you don't have to be in the MZ generation as long as you are MG generation. MZ세대 아니어도 좋습니다. MG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코너예요. MG stands for Morning Groove. 좋습니다. 오늘의 질문 바로 드려버릴게요. 아, 좀 진작 시작할 걸 하고 후회했던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진작에 시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 것 하나쯤은 있을 것 같거든요. So today I wanna know. What is something that made you think I should have done this sooner? What is something that you were glad you finally started? 진작에 시작하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 거 지금부터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So, to give you my answer, it's kind of hard for me to come up with the answer for this particular question, actually, because I was the type of a person, and I still am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always get things started if there's anything that I would like to do.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잘 시작을 좀 하고, 웬만하면 하고 싶은 걸 좀 다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딱히 뭐가 없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굳이 하나를 생각을 해보자면, 독서 이런 거를 좀 일찌감치 시작하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Because I was never interested in reading when growing up as a kid. 저는 밖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고 막 집에서 자꾸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이러는데 읽자마자 막 잠들고 막 재미가 없었거든요. But then now I'm all grown up and I started reading. 이제 좀 사람이 이제 크다 보면 할 거 없고 이래서 평소에 안 하던 거 막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좀 몇 년 전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되게 되게 좋아요. It's a good feeling, you know, accumulating all these different kind of knowledge, getting to know the things that I never got to find out. It's really interesting and it's such an exciting experience. So I thought to myself, okay, maybe I should have done this earlier. Maybe I should have, you know, got interested in reading a little more earlier when growing up as a kid, especially when I was a student. 그래서 학생일 때 좀 더 많이 읽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답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 진작 시작할 걸 하고 후회했던 일 어떤 거 있어요? 아, 우리 박은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러닝을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뭐 이런 걸까요? 혹시 아니에요? 그냥 아유 이런 걸 왜 시작해가지고 에휴 내일도 뛰어야 되잖아 약간 이런 생각인가? 아휴 어제도 힘들고 힘든 걸 왜 하는 거야? 왜요? It's a good feeling. I told you in the opening.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점만 기억해두고 하면 시작하기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의 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작 시작할 걸 하고 후회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S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made you think I should have done this sooner. Alright? Alright,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Kygo and Imagine Dragons, Born to be Yours.

Korean dramas. Yeah, it takes some time for me to even remember their names and faces. 그래서 아, 그 배우를 저는 검색하면서 드라마를 좀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 사람 아 어디 나왔지? 어디 나왔지? 아, 그 드라마 이름이 뭐지? 아, 그 드라마에 등장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뭐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부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압니다, 압니다. 와, 진짜 얼짱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despite all that, the fact that you're actually challenging, that counts right. That deserves a big credi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하고 대학원에 등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거죠. 우리 얼짱님 다할수 있어요. 우리 얼짱님이 못하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계속해서 아, 좀 진작에 시작할 걸 하고 약간 후회하는 게 있다면 저한테 뭔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is something that made you think, oh my gosh, I should have done this sooner?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돼요. 아, 사업을 좀더 일찍 시작할 걸. 아유, 애를 좀더 일찍 낳을 걸. 뭐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애는 젊을 때 낳아야 돼. 아, 애를 괜히 낳았어.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사람은 한 번씩 후회를 하긴 하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진작에 할걸 싶은 거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It could be anything. It could be about the things that you wanted to learn. It could be some sort of a workout. It could be about starting a family or not starting a family. I'm not so sure. We are very different individuals, so obviously we have our own answers for this particular question. So let me know.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크리스티나 PD님 모신다니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오, 제가 너무 좋아하죠. You are beautiful. Genie in the bottle. 노래 좀 들어야 하나요? Genie in a bottle. 마침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아, 감사해요. 또 제가 좋아하는 언니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우리 크피디님 이거 들으시면서 본인 생각 많이 하시고, 네, 좀 미소를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가동되고 있고요. 또 크리스티나 선배님 오실 때도 보이는 라디오 틀어놓을 테니까 오늘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아셨죠? So yes, come on into our visible radio. It's gonna be on throughout the whole entire program, even when we are going to invite our special special guest, Christina Aguilera. No, Christina So joining us in the studio. Okay, now let's have a listen to Christina Aguilera, "Genie in a Bottle."

And more messages from our lovely part-timers, aka lovely morning groovers, 우리 알바생 aka 모그들의 메시지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Subby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yeah! 오늘 기분 되게 좋으세요, Subby morning groover. 저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네요. You're getting me all excited with your text messages. 펭귄킬러님,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우리 펭귄킬러님, 반갑습니다. 하진 모닝 그룹은 굿모닝입니다. 금요일에 수영, 오리발 수업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So it looks like you had another intense swimming session today. You're getting your day started just like that as your original routine. 우리 하진님도 오늘 모닝 루틴 잘 보내시고 계시는군요. Welcome, welcome to Morning Groove.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모닝 그룹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So come to our YouTube channel that is called TBS EFM. Easy peasy. 너무 쉽죠? Oh, actually, there is a special announcement for you too. 약간 공지사항을 제가 아까 드렸어야 했는데 깜빡했어요. 자, 여러분들 수첩 꺼내시고요. Yeah, give out your calendar and just try to write down what I'm about to say. 자, 다음 주 생방송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주 생방송은요, 월수금이 아니라 화수목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So next week, we're gonna go live on Tuesday, Wednesday, and Thursday. 이게 좀 신박한 것 같아요. 라디오 생방송 일정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고 스케줄 해가지고 생방송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당연히 매일 있는 생방이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Only on TBS EFM. 아, 너무 우프다, 진짜. 최대한 이거를 뭔가 좋게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지금 그 방송국이 아니다 보니까 별걸 다 하게 되는데 아 너무 슬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켈박 해주세요. 다음 주 생방 일정은 화수목입니다. So don't get confused. We're gonna go live next week on Tuesday, Wednesday, and Thursday. Okay? Okay. If you have that in your mind, let's read more of your messages about today's MG Q&A. What are the things that made you think I should have started this sooner? 아, 좀 진작에 시작할 걸 싶은 거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우리 찬이 송 모닝 규버 says, 저는 수영입니다. 몇 번 배워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배웠어요. 예전에 배우러 갔는데 수영 강사가 젊은 남자였는데요. 저 같은 아저씨는 제일 관심 후순이더라고요. 여자분들, 아이들, 그리고 그 다음이 아저씨. 그래서 무관심에 음파, 음파 이것만 배우다가 관뒀습니다. So I tried to learn it a few times, swimming, but I still haven't been able to. I went to learn it in the past, and the swimming instructor was a young man, but middle-aged guys like me were the lowest priority for attention. Women, then children, then middle-aged guys. So because of the lack of attention, I just learned 음파, 음파. 아, 관심의 후순이셨구나. 진짜 이래요? 수영 배우러 가면? 이게 뭔가 그 관심의 순위, 관심 후순위 이런 게 진짜 있어요? 설마 다 공평하게 하겠죠. 예. 그런 게 어딨겠어요. 괜히 이렇게 혼자 이렇게 느끼신 거 아니에요? 저 예전에 줌바 강사 했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한 4, 50대 여성들이었어요. 근데 딱 한 분의 남성 회원분이 계셨었어요. 딱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it really made me to kind of like care more about that person. 그러니까 뭔가 너무 혼자시니까 약간 소외되는 느낌도 들고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케어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마찬가지 아닐까? 아니에요? 좀 달라요? 안 배워봐서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찬이스 모닝그루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몸에 익히는 그런 것들은 좀 일찍 배우면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습득이 좀 빠르기 때문에 So when it comes to, you know, using your physical body, it's really good to learn it earlier because your body could learn quickly and your body remembers even after like you grow up, like after so many times have passed, you would know how to swim ultimately.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진짜 수영 같은 거 싫어했는데 억지로 좀 배웠는데 그게 또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수영에 다양한 그 자세가 있잖아요. So obviously there are different strokes when it comes to swimming. 뭐 배영도 있고 접영도 있고 자유형도 있는데 저는 개헤엄이 제일 편해요. 솔직히 뭐 제가 이렇게 대단히 수영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둥실둥실 떠가지고 그냥 아 좋다 이러면서 입 벌리고 수영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느낌이. 우리 서비 모닝 그룹은
아, 모닝그룹은 진작에 들을 걸 후회해요. 영어 공부도 하고 뉴스도 듣고 몰랐던 좋은 노래들도 들을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아, I should have listened to Morning Groove earlier. Now that is the type of answer that I've been waiting for. And the message continues by Sunset Morning Groover. 우악, 진작 들을 걸. 바로 TBS EFM 모닝 그룹. 방송이 이렇게나 재미있다고? 왜 진작 안 들었을까? 우악! 썸머 누나의 방송을 단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청취자님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때.

Donald Trump, Italian Christina, 유치원 샘 승무원 등등 세상 안 되는 캐릭터가 없습니다. 최고라고 해줬습니다. Okay, Sunset Morning Groove. I hire you for our Morning Groove campaign. Morning Groove 이렇게 많이 많이 듣기 캠페인 와서 녹음 한번 해주실래요? 너무 좋은데? Thank you for, you know, commercializing about Morning Groove. 완벽한 PR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you know, you would obviously have that kind of stereotype. Oh, when it comes to English radio, it would be boring. Like, I don't understand English. 근데 이 라디오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영어를 못해도 영어가 들리네? And if you're a foreigner, even though you're not a perfect Korean speaker, if you're trying to learn Korean, you'll be like, "Hey, I can hear Korean." 이런 약간 착각을 일으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진입 장벽도 없습니다. There is absolutely no obstacles, no barriers when it comes to tuning into Morning Groove. Everybody can enjoy. 영어 라디오가 좀 들을 만하네?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는 진짜 독보적인 거죠. Like one and only in the whole entire world. 아, 너무 자랑이 너무 많이 한것 같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좀 겸손해야 돼요. 이게 칭찬을 막 받고 그럴 때 날아가기 쉽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칭찬을 많이 받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made you think I should have done this sooner. 아, 진작에 시작할 걸 하고 좀 후회하게 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Everyone, let's now take a listen to a song. This is Sam Smith, I'm Not the Only One.

Another reason why you have to tune into Morning Groove is that we have a great selection of music exclusively played by DJ. DJ 바. 밖에서 제가 약간 뜸을 들이니까 하지 마! 이러시는데, DJ 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밀고 있는 건데, 사실 별로 호응이 없기는 해요. 진짜, like the top DJ of the whole entire universe. 정말 이런 선곡 없습니다, 여러분들. I am just loving it and enjoying it. I hope you guys are too. Happy Life Morning Group, 맞아요, 맞아요. Morning Group 최고. 아우, 압녀, 압녀, 그럼요. 우리 든든한 DJ 바께서 계시고, 또 든든한 윤동혁 감독님께서 다 이렇게 콘솔 잡아주시고, 저와 이런 콜라보레이션, 아주 완벽한 콤비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문이 Morning Group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Now, regarding MD Q&A question, Ben Sparrow said, "Good morning from Europe. I should have grown up sooner for making better educated life decisions." Oh, so you think you're mature and grown up now? I think so too. Because I feel like I'm mature too. You know how people say that sometimes they have aged, but they have that young spirit inside of them? I don't think I do. I think I'm just acting like my 30s. And when I was 20, I was young. I had that young spirit. And me, I'm just in my mid-30s and I'm acting the same way.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만큼은 아직도 20대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그 말에 공감이 안 돼요. 전 제가 지금 딱 30대처럼 성숙한 것 같거든요. 제가 제 20대를 생각을 하면, 진짜 막왜 저래? 싶은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약간 성장기예요. 매일매일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저께의 저와 오늘의 저는 다릅니다. 매일매일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그 소녀 같은 그런 거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에 맞춰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다. 밖에서 DJ 봐. 우리 박원희 신녀님께서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라고 했는데. 맞아요. 제가 좀 어떤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얘기할 때, if I'm so serious about something, if I'm like really like genuine about some matters, like I have this my scary eyes. So you could see that on the visible radio at this moment. 제가 좀 무서운 눈을 장착할 때가 있는데, 좀 진지한 얘기할 때, 뭔가를 이렇게 우길 때, 그럴 때, 종종 이런 눈빛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보러 오세요. 다시 예쁜 눈 해야지. 깜빡, 깜빡. 돌아왔어요. 딸랑이 엄마님께서 오셨네요. 9167 Morning Groover. Good morning입니다. 아침마다 밝은 에너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회사 가서 너무 재밌다고 광고했나? 진짜 너무 감사해요. 9167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I mean, just the fact that you're tuning in every single day makes me so happy, but you have actually spread the word about Morning Groove? 진짜 감동이에요. 제가 이거 솔직히 시킨 것도 아닌데. I never told you guys to do that ever. 아닌가? 맨날 시키나요, 제가? 죄송해요. 악덕 사장이네, 악덕 사장이에요. 이렇게 한 분이라도 더 듣고 이러면 저도 신나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9167 딸랑이 엄마 모닝그룹어. 오늘 이 밝은 에너지 쭉밤 자정까지 이어지시길 바랄게요. And for MD Q&A, 체육부장님 also sent in her answer. 진작에 시작할 게 너무 많아서 못 쓰고 있었는데, 쌍꺼풀 수술은 진작 할걸 그랬나 싶어요. 크크. 무쌍이라서 노 메이크업이 자신이 없어요.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I wish I had started sooner that I couldn't even write them all down. But I do think that I should have gotten double eyelid surgery sooner since I have mono lids. I lack confidence when it comes to not putting on my makeup. 왜요? 노메이크업 왜요? 체육부장님 되게 핫한 여자이신 것 같은데 그때 사진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막 운동하시고 막 파이팅 넘치시고 완전 핫걸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이 노메이크업의 자신감은요 약간 피부 결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해요. 외모 뭐 눈의 크기 이런 거 상관없이 You know, when it comes to gaining confidence while you're not putting on your makeup, it has to do with your skin.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피부가 되게 그냥 결이 좋고 이렇게 뭔가 가지런하고 이러면

되게 그냥 훨씬 생얼이 예쁘고 좀 그래 보이기는 해요. 이런 거는 무쌍이라서 또 이렇게 매력이 있는 거고 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쌍꺼풀이 있으면 매력이 노노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길래 우리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서운 눈빛 또 나올 뻔했어. 6437 Morning Groover said. 아, 투자요. 제가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 줄 알았더라면 좀 진작에 시작할 걸.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드머니가 너무 작아서 아무리 대박이 나도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네요. Investment. Ah, yeah, it's so important. You know, you see all these stock prices going up, you would always think, I should have bought this. I should have started earlier. 이런 생각 다 하죠.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Everybody can think that way. But it's all about, you know, how fast you get it started, right? 투자 얘기하지도 마세요, 진짜. 저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아, 진짜. 솔직히, 막, 뭐, 주가가 올랐다, 막, 이득 봤다, 솔직히 너무 남 얘기여가지고, 저는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막 이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You're not on your own.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Morning Goobers, get ready. 선배님 잘 오고 계시겠지? Now she's making me worried a little bit. 부디 안전하게 잘 도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We're gonna be waiting for Christina altogether. I'll be back with her hopefully at 8 a.m. with Christina, everyone. So stay tuned. 보는 라디오도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Stay tuned, everyone. I'll be back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Adele, Rolling in the Deep.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Buenos dias, todos. Welcome back to Morning Groove,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hosted by Summer PD. Happy to have you joining us with me this morning. We're live today, everyone. And also, we're on Viable Radio. If you go on our TBS EFM's YouTube channel, you'll be able to watch us live. 생방송 보는 라디오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I'm still seated alone here in the studio waiting for our special guest Christina to arrive to the studio. 이제 막 간당간당 도착하실 것 같은데 아마 스튜디오로 헉헉 이렇게 뛰어 올라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기대되죠? 기대되죠? 여러분들 크리스티나 서 모닝그룹 정말 따뜻한 박수와 호응으로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I guess a lot of you are excited about her. 영신이 모닝그룹 오셨습니다. 서머피디님 하트 모닝 모그님들 굿모닝 해 주셨고 용덕님께서 캬! 급피디님이 오신다고요? 급피디님 TBS 복귀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진짜 이렇게 오시는 게 막 쉽지 않은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바쁘게 와주셨어요. 아니면 오늘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복귀하시나? 이렇게 여쭤보실까? 나팔 모닝그룹도 크리스티나 서라고 You guys are showing your excitement about her. I'm excited myself too. She's my like best 선배님 ever.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고 과거에 제 이웃 동네 친구셨고요. She's like everything. 그래서 크리스티나서 조만간 모셔보도록 할게요. 뭐 오시면 그냥 모시는 겁니다. 예. 아직 원래는 같이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아직 오고 계신 중이어가지고.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If you want to talk to me, always send in your messages. 저한테 말씀 걸어주시고 싶으시면은 문자번호 #1013으로 말 많이 많이 걸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don't forget today's MG Q&A question. 오늘 MG Q&A 질문 잊지 않으셨죠? 내가 진작 시작할 걸 하고 후회했던 일 어떤 것들이 있나요? What is something that made you think, oh my gosh, I should have done this sooner? 이런 것들 저한테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17 모닝그룹어, 저는 해외여행입니다. 어릴 땐 비행기가 무서웠는데,

네, 막상 나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올해 유럽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엄청 더웠다 추웠다 한다는데 잘할 수 있겠죠? 써머피디님 여행 팁좀 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should have started traveling earlier. I'm planning on a trip to Europe and I heard that the weather changes very frequently. So is there any tip for me to travel summer? Well, it's really hard to tell because it's been ages for me to actually travel abroad too. 저도 뭐 해외여행 안 가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팁이랄 게 없는데 제가 드리는 팁은 다 올드 팁일 것 같아가지고 옛날 팁일 것 같아요. 여행의 팁? 그냥 저 진짜 팁이 없어요. 죄송해요. 저는 여행 갈때 계획하는 스타일도 잘 아니고 숙박만 예약하면은 그냥 약간 거기서 좀 즐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조심히 여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행 팁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네. 부러워가지고 안 알려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안전하게만 잘 즐기면 뭐 따로 팁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오면 거기서 이제 뽕 뽑는 거죠, 그쵸? Just do whatever you want, you know? You have no limitations. You're free as soon as you started traveling, okay? 좋습니다, 여러분들. We're gonna listen to a song because we need to give some time for Christina to arrive to the studio. 우리 크리스티나 PD님을 좀 기다리면서 hopefully she can arrive after this song, everyone. Let's take a listen to Take That Back for Good.

0: I cannot believe I actually sang the song. But good times, right?
1: Good times. Okay, let me introduce some greeting messages from our morning groovers. Mm. 우키키 모닝 그룹업께서 안녕하세요 크프리님 오랜만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제니 황급히 들어오신 크프리님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are you now all settled?
0: Yeah, I am settling down.
1: Oh,
0: I did run upstairs all the way from the car park.
1: Oh, the elevator wasn't working.
0: No. 주차장에서 뛰어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1: Oh, now she's all ready, everyone. 지금 엔진 다 튀고 있습니다. 우리 민준 리나왕께서 제가 모닝그룹을 처음 뵀을 때가 급비디님 때였어요. 그때는 수동적인 청취자였는데요. 이슬을 먹은 듯한 목소리가 항상 부러웠어요. 아, so elegant, so cute. 우리 선머피디님이 초대됐었는데 오늘은 선머피디님이 초대하시네요. 반가워요. Yeah, this is like totally the opposite. You invited me, and now I'm inviting you to the studio. How does that feel?
0: I don't know. I feel slightly nervous, to be honest.
1: You do look a little nervous.
0: Do I?
1: 네, 약간.
0: 왜냐하면 Summer PD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을 맞춰서 도착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굉장히 긴장하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1: 어떻게? 저 후배예요.
0: 후배라서 다행인 후배이죠. Thank God.
1: 제가 선배였으면 어쩔 것 같으세요?
0: I don't know. I don't know. Maybe I try to run away from me all the time, probably.
1: Because I'll be like, Nella Fantasy.
0: Calmness. Thank you, Uni. This is exactly what I needed right now.
1: I knew it. 제가 말씀드렸죠, 박원희 팀장님? 선곡 괜찮겠니? 했는데 제가 I selected this whole entire music just specially for you. 이제 앞으로 선배님들이 좋아하는 노래만 나올 거예요.
0: Interesting. I think that's a different song.
1: 다른 노래기는 해요.
0: So you know what? Like on the way, I was actually tuning in to this particular spot of the program.
1: Yeah.
0: And I just couldn't stop laughing while I was nervous at the same time.
1: What was that?
0: Because it's like Morning Groove, Summer PD.
1: Ah, it's like there's that like Morning Groove hosted by Summer PD. Get ready
0: and get the groove. It's yeah. like there's that like jingle, and then suddenly there's this like calm tone of an announcer.
1: TBS EFM News.
0: That contrast was like something else.
1: 매력이에요. 막 깨방정하게다가 갑자기 정색하거든요.
0: I wonder what our listeners think about that.
1: Oh, they're scared. Yeah, they're intimidated.
0: They're intimidated. Yeah. You want to intimidate the listeners at this time slot?
1: Yeah, but the thing is that they gotten used to it. 그래서 약간 적응이 됐고 이제 신규 이제 접속하시는 분들은 좀 놀라시긴 하겠죠.
0: 아 깜짝 놀라고 또 그 깜짝 놀라면서 우리 Summer PD의 매력에 빠져서 모닝그룹에 빠져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선배님의 매력도 보여주세요.
0: That is actually the difference from you and I. I wouldn't actually sing.
1: You would actually enjoy.
0: Listen to the song. You know,
1: 선배님은 귀로 음악을 감상을 하시고 저는 이제 부르면서 감상을 하는
0: 그렇죠.
1: 그런 스타일인데 let me read more welcoming messages to our elegant Marie Antoinette Christina.
0: So. Marie Antoinette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1: I don't know. It feels like I have to speak French in front of you. Au revoir, Marie Antoinette. Bonjour.
0: Merci beaucoup.
1: I love beaucoup. You know?
0: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1: Angel, Angel.
0: Yeah. 메시지 소개해 주시죠.
1: 네네. 와우, 듣고 싶었던 엘레강스한 영국영어 급보디. Oh yeah, you're right.
0: That sounds a little bit more like Aussie.
1: Pardon me. I'm from British. I'm British.
0: 아, 모든 액센트가 가능한 우리 서머 PD입니다.
1: 아, 아닙니다. 저 엘레강트한 거는 불가능해요.
0: 출발!
1: 우리 조국 모닝그룹 기억하시죠?
0: Of course, 크리스티나 PD님
1: 어서 오세요. 격하게 환영합니다. 라고.
0: Thank you so much. 저도 격하게 감사드립니다.
1: 우리 선셋 모닝그룹부터 기억하시고요.
0: Of course.
1: 크프리님 미모 여전하시다고 아름다우세요.
0: No, but...
1: Yes.
0: That's too much of a compliment.
1: It's not too much of a compliment. What is the secret behind your beauty? The elegant Marie Antoinette.
0: Oh, I actually have an answer to that. I try so hard.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관리 끝판왕이에요, 정말. 정말 self love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0: Self love.
1: Yes.

0: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So whenever I listen to Park Hyo-shin's song, I think of you.
1: Just a quick plug. Did you actually listen to his recent album?
0: Yeah. Forgot the title, but 좋아요.
1: 네. A.E.
0: Time to say goodbye to Park Hyo-shin.
1: That's right.
0: Park Hyo-shin, bye.
1: So who is this person that I thought of when we mentioned the current heartthrobs? 지금 현재 핫한 이 스타들이 누군지를 먼저 공개를 할게요. 네. 혹시 북부 대공상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0: 아니요. 좀 안 들어봤는데요.
1: 왜 저희가 그 아랍상 두부상 있잖아요.
0: 네.
1: 그 아랍상 두부상에 이어서 요즘 트렌딩하는 요 인상. 이 바로 북부 대공상입니다.
0: 근데 전 이런 거에 대해서 I have an opinion about this. 그냥 잘생기면 잘생겼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 상을 이렇게 붙이나요? 객관적으로 잘생기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1: 하지만 뭐 그 전에 저희가 고양이상, 강아지상 이런 게 있었던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요?
0: 근데 여자한테는 그런 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여자 아닌가? 두부상. 아, 있긴 하네. 그러네.
1: 있습니다.
0: 근데 예쁘면 예쁘다. Oh, like all these sounds, like that's making me feel so confused. 너무 많아서 it's really like hard to catch up.
1: It's kind of like MBTI. You're grouping them into a certain category. So, 북부 대공상 refers to Northern Grand Duke face.
0: Oh my gosh.
1: And these persons of interest were actually. 아,
0: 허남준
1: 액터.
0: 좀 핫하기는 하죠. 드라마에서 나와서.
1: 멋진 신세계.
0: Did you watch that series?
1: I am currently watching it.
0: You're watching dramas?
1: I am.
0: Without me giving you motivation?
1: And the other guy was actually son of the idol group 80s.
0: Yeah.
1: There's some similarities that you can draw.
0: Mm-hmm.
1: So I was talking about these two guys, but someone completely irrelevant actually crossed my mind.
0: Yeah.
1: Listening to the word heartthrob.
0: Mm-hmm. 누굴까? 정답 이문세래요. 닥터 페이퍼님.
1: 아, 이문세 선생님.
0: 네, 이문세 선생님. 어때요? Nowhere close.
1: Heartthrob. 우리 heartthrob의 definition을 좀 한번 찾아서
0: 너무
1: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0: We'll do that after a song break.
1: Yeah, that's right.
0: Because I wanna do it my way. Paul Anker 노래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 I did it my way 하지 마시고 집중하셔가지고 정답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I'm gonna be back with the elegant Marie Antoinette Christina Stowe in a minute. Stay tuned.

0: 친구들은 우리의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친정 아니겠어요? 그죠?
1: 그렇죠.
0: 네. It's always deep inside our heart. We are always thinking about TBS, no matter where we are. 우리가 뭐 다른 곳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항상 TBS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1: I think that's the bizarre thing about this particular station.
0: I know, right?
1: It feels so intimate.
0: Yeah.
1: I think about it like in my sleep too. You know what the
0: Oh.
1: funny thing is? I actually dream about you guys a lot. 우리 박은희 팀장님이 제 꿈에 자꾸만 나와요.
0: 맞아, 맞아. 근데 예전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선배님은 여기 TBS EFM 멤버를 꿈을 좀 자주 꾸세요.
1: Do I?
0: 야, 저번에도 저 꿈에 나왔다고 했는데, 뭐 되게 희한한 걸 제가 했더라고요, 꿈에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1: 그 현실이랑 비슷하네요.
0: 아, 예.
1: 희한한
0: 저는
1: 걸
0: 이렇게
1: 많이
0: 다를 바는 없네요.
1: 하잖아요.
0: 우리 박원희 팀장님도 꿈속에서 좀 비슷하시던가요?
1: 완전 똑같죠.
0: 그러니까.
1: 무섭고.
0: 맞아, 좀 무섭긴 해요.
1: But that's actually a joke. Actually, it was in this exact setting. So we're coming up to the studio to prepare for the show, and the door wouldn't open from outside.
0: 아, 뭐 방송사고 꿈이네요.
1: 우리 PD들이 흔히 많이 꾸는 꿈이죠. 뭐 그런
0: 맞아요.
1: 꿈도 꾸고, 제가 TBS에 복귀를 했는데, 저 밑에서 사무실 층에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0: 음흠.
1: 뭐 그런 꿈도 꾸고,
0: 와, 진짜 자주
1: 예.
0: 꾸시는데요,
1: 근데
0: 그러면?
1: 뭐 인사를 했는데 막 아는
0: 안
1: 척을 안
0: 받아주시고.
1: 하시거나 뭐 이런
0: 본부장님!
1: 꿈을 제가
0: 크리스티나,
1: 꾼
0: it's not
1: 적이
0: just
1: 있습니다.
0: ordinary Christina, it's Christina Elegantso.
1: 그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아니죠?
0: 아니죠, 아니죠. 그 이탈리안 크리스티나도 아니에요. 그러시구나! 진짜 크리스티나구나!
1: 오늘따라 조금 더 이렇게 하이퍼한 것
0: 예. 아,
1: 같습니다.
0: 당연하죠. 누가 왔는데, 지금.
1: 저도 덩달아
0: But it
1: 막,
0: really makes
1: 예.
0: sense because you dreaming about TBS EFM and the members from TBS EFM all the time is because that you've been here like way longer than I am at the TBS EFM radio
1: Yeah, that's
0: station.
1: another way to date myself, actually. But like, I talk about it a lot. All of the memories, the good ones and the bad ones,
0: Yeah.
1: were formed in my 20s and 30s
0: Right.
1: at
0: And you
1: TBS.
0: devoted all of your 20s and 30s at, like, you know, in TBS EFM, right?
1: Yes, I used to say, this is embarrassing, but I used to say I got married to my career.
0: Why is it embarrassing to say? 너무 멋진 커리어 우먼이잖아요.
1: 일과 결혼을 했다는 뭐 그런 말을 농담처럼 하고 나는데 그 저의 일터의 대부분이 바로 이
0: This is
1: TBS였기 때문에
0: your life. 선배님의 인생 아니겠어요? 아니, 진짜로. It's part of
1: 네.
0: my life too. 그래서
1: 그렇습니다.
0: TBS 참 이러면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이래서 항상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We're all thinking the
1: 근데
0: same.
1: 그 굉장히 놀라운 건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TBS EFM을 계속 응원해주시고, TBS도 마찬가지고,
0: 이 맛에
1: 지금까지 이렇게
0: 방송하는 거죠.
1: 청취해주신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Oh, am I gonna
0: Don't cry!
1: cry?
0: 내 라스트 판타지!
1: 감동입니다.
0: I'm scared! 나 방금
1: but yeah,
0: 득음한 거
1: forever more
0: 보셨어요?
1: grateful. 득음이요?
0: 네. 저 절대음감으로 좀 밀고 있거든요. Yeah, I'm really talented. I'm very natural at this. Yeah.
1: Thank you so much for
0: 여러분들, 우리
1: trying.
0: 크프린이 울지 않게 메시지 좀더 읽어볼게요. 우리 주하송님께서 크리스티나님, 오랜만에 뵙네요. 반가워요. 라고 해주셨어요.
1: 반갑습니다.
0: 아, 그리고, 아, 맞다. 우리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1: 맞아요.
0: We don't have time for being all these, like, emotional. We actually have this quiz that we have to guess, right?
1: That's
0: It's
1: right.
0: 좀 어려운가
1: A
0: 봐요.
1: little bit.
0: 에이,
1: So
0: so,
1: let me just recap the
0: yes,
1: question a little
0: please.
1: bit. Although I was actually surprised to say that the quiz is going to be about myself. 그 질문 자체가 나에 대한 거를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여쭤본다는 게 굉장히
0: Of
1: 신선했는데요.
0: course, 늘 이런 컨셉이에요.
1: 늘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서머 PD한테 아주 딱 맞는 코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에 대해서 뭘 여쭤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아주 핫한 연예인들에 대한 제가 그 지금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 코너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0: 아, 너무
1: 그래서
0: 잘하고 계시죠.
1: 거기에서 이제 요즘 핫한 연예인들이 왜 트렌딩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던 와중에 제 마음속으로는 이한 가수분이 떠올라서 제가 속으로 숙성된 크리스티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바로 그 가수가 누구였을까 좀 여쭤봤었죠.
0: And I actually know the answer.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like, I just had to ask.

0: occur during the song break. So I know the
1: Mm-hmm.
0: answer.
1: So who is this ultimate heartthrob? That's actually a clue. 과연 이분이 누굴까? 우리 심쿵 유발자.
0: 그렇죠.
1: 가장 가까운 번역은 아마 그게 아닐까. 저희가 heartthrob라고 하면 보통 생각나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우리
0: 정답들이 막 오고 있기는
1: 오고
0: 해요.
1: 있어요. 서머 PD는 이덕화 선생님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0: 아이고 배야. 낚시 한번 갈까? 아니 또 이제 because you told me that it made you feel like that you were dating yourself. So I was thinking, oh, maybe someone like extremely old.
1: This person is actually extremely old when he was active, and then also a rock singer, right?
0: Oh yeah.
1: 힌트를 조금 더
0: 든.
1: 드리자면
0: 이게 그분의 제일 유명한 노래 중에서 첫 번째면 든. 이것만 듣고도 막, 이 노래 이렇게 맞추시는 분은 음악 천재입니다. 든. 아시죠? 피노바람 터키가
1: 그 음이
0: 막.
1: 딱 맞나요?
0: 든. You will find out.
1: Pitch perfect.
0: Some answers. 2854. 소지섭, 요즘 김부장 열심히 보는 중인데, 저희 부부
1: Oh.
0: 대공상은 김부장님이세요라고 하는데, it kind of makes sense, right?
1: Hannah, one thing to clarify is that this person is not 북부대공상. 제가 북부대공상을 소개를 하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떠오른 분은 북부대공상이
0: 그러니까 아무 관련 없어. 진짜
1: 아닙니다.
0: 완전 랜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괜히 이거 헷갈리시면 안
1: 아,
0: 돼요.
1: 죄송합니다.
0: That's
1: 제가
0: such a random character indeed.
1: 좀 혼란을 일으킨 것
0: Oh, I
1: 같은데요.
0: love the twist. Yeah, I love it. 이게 좀 쉬우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참고로, 외국인이에요. 우리 선샘모닝 그룹에서도 북부대공상 차가운 인상인데 자꾸 끌리는 싱어, 한분 계신데, 우리 알렉산더 사나요? 오빠, OPPA. 외국인이긴 하네요. 네.
1: 외국인 맞고요. 알렉산더야말로 아랍상이죠.
0: 완전 아랍상이죠, 그쪽은. 영신이님께서는요, 크리스티나 피디님, 썸 피디님, 심쿵, 신성우 가수님, 내가 항상 거기, 서울에서 약간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1: 매우 비슷합니다.
0: 아니, 그 저랑 말고. 정답이랑. 약간 발라드 록 가수잖아요.
1: 있어요.
0: 맞아요. 근데, the person that Christina is referring to is not exactly a ballad rock singer, is actually like a grunge rock singer,
1: That's
0: right?
1: right.
0: 예전에 굉장히 90년대 여러
1: 맞습니다.
0: 이제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싱어입니다.
1: 그래서 that's exactly why it's called a heartthrob. 그이 heartthrob의 그 약간 명찰을 달고 계신 분 같은 그런
0: 그렇죠.
1: 분이라고 할수
0: 예,
1: 있죠.
0: 나는 핫throb다. That's me. 든.
1: 하나
0: 든.
1: 더 하시죠.
0: 땅. Okay,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You know, we're gonna actually listen to a song and check if my pitch actually matched this song. 문자번호 #1013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까? 든. 제가 했잖아요. 완전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뽕짝 느낌이 있네. 하지만 then 이걸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Let's take a listen. This is Nirvana. Ooh, hint right there. Come as you are. Then.

0: Come as you are.
1: 쿵쿵짱 들어가니까 약간 다른 노래 나와야 될 것 같아.
0: That was Nirvana with Come As You Are. And we have more answers that are coming in. Hey, 8955, a new morning groover sent in the answer. 이현우, 날 떠나가나요? 이현우일까요?
1: Me. 맞죠?
0: 완전 퍼펙트한 컴비네이션. 완전 콜라보가 너무 잘 됐다.
1: 아, 네. 이현우님 제가 종종 만나는데.
0: 그것도 있잖아요. Don't go. 이거. 날 떠나가나요?
1: Don't go.
0: 와, 역시 선배님 감사해요. 이렇게 맞춰줘서. 이현우 씨 어떠신가요?
1: 아, 이현우 선생님 너무 멋있죠. 네, 선생님이 자동으로 붙는 좀 그런 연배가 되셔서.
0: 내가 언제부터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우입니다. Dr. Paper says, 정답은요, Kurt Cobain이에요. 저 오늘 너바나티 입고 왔다요, 왔다요 라고 해주셔서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진짜
1: oh
0: 여기
1: my.
0: 너바나라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1: Really?
0: 패드 티셔츠를 입으셨는데, 정답인가요?
1: That's exciting to learn.
0: 정답인가요?
1: Can you believe it? Believe it or not? That is absolutely the correct answer.
0: Ding dong ding! 여러분들 진짜 천재 아니에요? This question had too many twists mm-hmm. that made you feel really confused, but mm. you managed to come up with the answer. 정답은 너바나의 Kurt Cobain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1: So, like, in my defense, I have to say, I think the reason why I thought of him was because we call him the ultimate heartthrob. 이 heartthrob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난 거지 제가 성숙하여서 생각이 난 것이 아니었다.
0: 그럼요. 근데 저는 성숙해서 생각이 나긴 해요. I think about Kurt Cobain quite often. Because I do enjoy listening to his music.
1: Of course, this is particularly your type.
0: Oh yeah, absolutely.
1: Genre,
0: I'm
1: right?
0: all about rock. Yeah. So 저는 I did mention to our listeners that you know how people say, "Oh, although I'm aging, you know, I have this young spirit inside me." Mm-hmm. I told them that I veto, that I don't agree at all because I'm maturing myself inside as well. 저는 소녀 감성이 이제는 없어요.
1: I think that's such an interesting concept. 네.
0: 저는 안에는 소녀소녀하지 않거든요.
1: 정말 독특한 인종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0: But the reason why I'm mentioning this is that you totally have that young spirit inside you. 선배님은 진짜 소녀소녀의 끝판왕이거든요. 진짜.
1: 소녀인지는 모르겠고,
0: 아내가 완전 그 여린, 그 막 애린 그게 있어요.
1: 애린 게 있어요. 아, 좀 이게 숙성이 미처 되지 않은 그런 장 같은 느낌이랄까?
0: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따뜻한 느낌이에요. Because
1: 아,
0: like normally when you don't speak, like I don't know, it was just my impression. I kind of felt like you're a cold kind of a person. 그래서 아, 뭔가 좀 차가운 여성분이시네.
1: I get that a lot actually.
0: 여자. 아무튼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다가가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친해지다 보니까 세상 이렇게 따뜻하실 수가 없어요.
1: 아유, 네. 감사합니다. 여름에 덥겠네요. 따뜻해서.
0: 아이고, 이런 따뜻함이면은 계속 여름이어도 돼요. So, more messages. 평양냉면님께서, 평양냉면님께서 이 노래는 라디오에서 저 좀 신났나 봐요.
1: I can tell.
0: 네, 라디오에서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guess they are referring to the song that we played, Come Together by Nirvana. But don't we play this song quite often here
1: this
0: on CBS EFM?
1: This is a very popular song that you can hear quite commonly on all kinds of radios, but I suppose what they're referring to is it's even more exciting to listen to it on Morning Groove.
0: 아, 이렇게 따뜻한 여성. 항상 따뜻하게 해석하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Because these kind of musics I love so much, so you'll be able to hear them a lot.
1: 네, 평양냉면님.
0: 네, 이 노래도 유명하잖아요. 땅, 제가 이걸로 시작했지만 땅땅, 짝짱짱, 땅. 이거 아닌데. 그거 다른 노래인데. Okay.
1: Now you're confusing me, actually.
0: I'm confusing myself.
1: You're confusing all the listeners.
0: Yeah, I'm so sorry for doing this.
1: Moving on.
0: 제가 처음으로 헷갈렸어요, 제 스스로가. 뭐 어쨌든. Ginny Ginny Morning Groover says, 크크크, Summer PD님 텐션 더 업되신들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때요? 평소보다 좀 더 업된 것 같아요?
1: Yes, absolutely. It's
0: all you.
1: It's actually difficult to handle at this time of hour a little bit.
0: And I'm loving that.
1: Me too.
0: 제가 선배님의 어떤 그 presence 때문에 이렇게 좀 신이 많이 났어요. It's all because of your presence that got me extra, extra excited.
1: But Summer has kind of like that energy that I don't know. It somehow permeates and then it affects other people in a positive way. 저는 서머같이 에너지가 높은 사람이 아닌데 옆에 있다 보면 이제 함께 같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0: 좋아요. It's funny that you say that because I get energy from other people too. 저는 그래서 에너지 뱀파이어거든요.
1: Interesting.
0: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더 신나서 누가 한 분이 더 계시잖아요. 그러면 와 이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1: Yeah, that's exactly why you're this hyper this morning, right?
0: Yeah, exactly. Hyper is the right word.
1: I'm following you as well.
0: 선샘 모닝 그룹께서 크리스티나님의 퀴즈가 썸머 누나의 TMI 퀴즈보다 더 어렵네. 크크크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오래 고민하셨. Right?
1: 그렇죠. 제가 좀 트위스트가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네. 뭐 그래도 다 이렇게 잘 맞춰주시니까
0: 그럼요.
1: 감사합니다.
0: It's fun. 그리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기억에 더 잘 나요. It's so much easier for you to remember longer than you would expect if it's difficult.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어디서 무슨 일 하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So what are you doing these days? Where are you?
1: That's right.
0: Where can we find you?
1: I'm actually not too far from TBS. It's a different neighborhood, but there is a broadcasting station, and I am producing a show there as well. 다른 방송사에서 지금 또 방송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라디오 방송인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 TBS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셔서 굉장히 즐겁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Yeah, you look really I don't know. 편안해 보여요, 좀. 약간 방송국에서 저도 몇 번 마주쳤었거든요.
1: 네, 그렇죠.
0: 몇 번이 아니라 뭐 일부러 뭐 자주 마주치기도
1: 그렇죠.
0: 하고 했었는데.
1: 서머가 막 부르기도 하고.
0: Yeah, and it was so much fun running into her at a different radio station.
1: That's right.
0: Yeah,
1: Although,
0: it's a weird feeling.
1: It's weird and also at the same time, very grateful. That I have friends
0: I know.
1: That I can talk to at a different station as well. And also the fact that these friends come to this other station to support not only the station itself, but me as well.
0: Yeah, of course. It's all you, Christina. Oh,
1: 그 다른 방송사에서도 그 와주셨던 많은 가수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0: 크리스티나
1: 말씀을 전하고
0: 싶습니다. 크리스티나 전함 다 출연하셨습니다. including 손태진.

0: Kavanaugh, Alexander, 등등등.
1: Greg actually
0: Greg이
1: also came. Julian Quintard.
0: 그럼 다 예전에 제가 딴 프로 했을 때 나왔던 그 친구들.
1: 네, 저희가 항상 TBS EFM에서 언제나 늘
0: 의리
1: 만나던
0: 남들이에요.
1: 의리남이죠,
0: 네,
1: 진짜.
0: 의리의 가수들입니다, 진짜.
1: 맞아요.
0: 우리 Ben Sparrow said, let's listen to We Are the Champions or the 주제곡 of old K-drama 마지막 승부 that older K-generations liked. 라고 해주셨는데, okay, we'll find that song for you for our closing time.
1: It Can is you actually, believe it?
0: Yeah.
1: It's already closing time.
0: 단단한 closing. 아,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항상 이제 뭐 어디 문 닫을 때 그 노래 이제 많이들 mm-hmm. 틀었었는데 예전에 그쵸?
1: Sadness.
0: Is there any
1: believe.
0: Last words that you want to say to our listeners?
1: Invite me again. I am happy to come, and when I get the opportunity one more time,
0: yo, come again.
1: I will not be late.
0: Yo, come as you are. La fantasy. 여러분들 오늘 많은 노래들 기억하고 흥얼거리시겠다 오늘 덕분에 그쵸?
1: 어떻게 이게 기억에서 잊혀질 수 있겠어요? It'll be engraved in your memories for a very long time.
0: 주입식 교육이에요. No,
1: definitely, 네. I can tell. I hope all of you guys have a wonderful weekend, and then come meet Summer again next week and. And continue to support TBS as you all have been doing. It was my pleasure to be here, and I hope I get another opportunity. 오늘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더욱더 행복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0: Thank you. And send lots of love for Christina PD님 as well. 선배님도 많은 서포트,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고요. Looks like we have to say goodbye from here. 마지막에 Goodbye Morning Groovers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Of course.
0: This has been Summer and Elegant Christina Song.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Goodbye,
1: Bye,
0: Morning Groovers.
1: Goodbye. 사랑해.